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네. 작은 자교회 홍석진 목사입니다.
0: 네. 9월하고도 21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의 출발 시원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지난 주말 사이에 우리 네. 부산을 아주 뜨겁게 달군 뜻밖의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부산 북항에 상어가 나타났다 이 소식 들어보셨나요?
1: 네. 부산 소식인데 전국 뉴스가 돼가지고요. 아주 인터넷에도 뭐 난리가 났죠. 모를 수가 없죠. 네, 깜짝 놀랐죠.
0: 그렇습니다. 소식을 들은 수많은 시민분들이 직접 북항을 찾아가서 상어를 구경하셨는데요. 이 시민분들이 얼마나 정이 많으셨던지 상어한테 애칭까지 벌써 붙여주셨다고 들었어요. 이름이 바로 북항입니다.
1: 아,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아, 북항 아마 그 천수공원이라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 어딘지. 그런데 벌써 보니까 뭐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구경하시는지 가족들 또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더군요.
0: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엔 보니까 아기 상어로 보이는 1m짜리 개체 소식이 또 추가로 들리더라고요. 이 자연 상태의 상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다들 몹시 신기해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이 상어 가족이 우리 부산 바다에서 잘 지내다가 때가 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넓은 먼 바다로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네. 갑자기 왜 부산 해안가에 나타났나 했더니 아마 아기를 데리고 돌보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기 상어도 이름을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잠시 찾아온 이 바다 생물에게도 애정을 듬뿍 담아서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그 인정스러움. 성경적으로 하면 환대죠. 그 환대가 전국에 보도되고 아마 오늘 이번 주쯤에는 또 세계적으로도 토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열정과 따뜻한 환대는 그야말로 국보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처럼 오늘 하루도 이웃을 향해 사랑과 온정을 나누는 복된 날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0: 생방송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세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씩 순서대로 개관하고 그 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한 절은 암송하는 전국 유일무이한 큐티 프로그램이자 성경 공부 컨텐츠입니다. 오전 9시 부산 극동방송을 고정하세요.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입니다.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부산 FM을 선택해 주시고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 메시지 참여도 가능합니다. 목사님,
1: 네.
0: 혹시 상호 보고 오신 분 계시면 제보 좀 받아볼까요?
1: 사진도 혹시 찍으셨을까요?
0: 네. 네. 그 근처 인근에 사셔서 혹시나 보고 오신 분 계시면 네, 제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 라이브로 코멘트를 하는데요. 제가 푹 하고 웃을 뻔했거든요.
1: 네.
0: 0317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오, 부산 수변공원에도 상호 출연.
0: 네, 이렇게
1: 이게 다른 장소인 건가요?
0: 부산 수변공원. 수변공원이 어디예요, 목사님?
1: 그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0: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네. 제보가 지금 하나 더 들어온 것 같은데.
1: 그러면 수변공원에도 나타난 건가요? 아니면
0: 모르겠어요. 네, 지금
1: 착각하시는 건가요?
0: 0317님이 농담하시는 것 같은데.
1: 네.
0: 0317님은 속히 네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앱을 통해서 2042님 샬롬 하셨고요.
1: 네.
0: 어쨌든 이 참 그 잔잔한 일상에 나타난 이 상어가 참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는 큰 호기심이자 기쁨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또 재밌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목사님, 부장님. 오프닝 멘트를 들으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와 함께 아기 상어 가족도 떠올라 미소 짓습니다. 오늘의 성경극장도 기대하며 화이팅. 네. 아이고, 아기 상어.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 지은 노래예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아기 상어도 추가로 발견됐다라는 이 소식이 들리면서
1: 네.
0: 아주 더 이제 이목을 집중하게 된
1: 네,
0: 것 같아요.
1: 더 반가운 소식이 됐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뚜렷하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곧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아침 이 뜻밖의 기쁜 소식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가볍게 출발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은 또 명절 주간 아닙니까?
1: 아, 그렇군요. 추석이 바로 이번 주간이군요, 벌써.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명절 대비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또 가족들과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생방송 오늘도 샬롬 잠시 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책 성경극장으로 홍석지 목사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0: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한 지혜자의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돌이켜

0: 보니 내 뜻과 내 힘으로 살려했었던 모든 날들이 정말 그야말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구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나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1: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의 걸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극장 들려드렸습니다. 목사님,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삼가 말씀에 주의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얻는다. 이 말씀이 큰 울림이 되네요.
0: 네, 왕의 목소리였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1: 네, 네. 근엄하게 울리면서 동굴 울림을, 목소리로
0: 네, 효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문제 그러면 주시죠.
0: 네, 오늘 성경극장 본문인
1: 이 책에
0: 네, 이 책에 삼가 이것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이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오늘 성경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네. 네. 자,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오늘의 책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준비해 주셨죠?
0: 네. 오늘 구절 방금 읽어드린 구절은 조금 어려우실지 몰라도 앞부분에 내레이션으로 한 거 해서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면, 2번 라면, 3번 잠언.
1: 어우, 배고파요.
0: 네.
1: 정답 아시는 분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오늘 함께 공부할 책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죠. 시가서 중에 한 권입니다. 오늘의 책은 무슨 책일까요?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애플리케이션 창을 통해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은
0: 네, 가면.
1: 보기 2번은
0: 라면.
1: 3번은
0: 잠언.
1: 샵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오늘의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 21일이잖아요. 멀리 안 가고 오늘 책 이름 탁탁 보내주시는 분 11번째 오시는 분에게 바로 뽀송뽀송 예뻐지시라고 쿠션 네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지혜하면 이 책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자, 이 책의 이름 지금 남겨주세요.

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도 샬롬 9시 21분 31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북한의 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상어 가족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명절 앞두고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책을 공부한다는 게 저는 참 뜻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네. 오늘 함께 공부할 책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1: 오늘 공부할 책은 가면도 아니고 라면도 아니고 잠언이었습니다.
0: 와, 아니 진짜 명절이 코앞인데요. 네. 사실 월요일 딱 맞이하면서 지난 주말 지내시면서 참 고민과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이 한 주간을 출발하시는 가정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뭐 오늘 이제 한 주 시작하기도 했고 어제 네. 또 명절도 앞두고 있고 오늘 방송 때문에 제가 잠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도 읽어봤거든요. 아.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0: 할렐루야.
1: 네, 다시 한번 눈에 쏙쏙 들어오는 아 그렇구나 무릎을 치게 만드는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한 주간 동안 또 명절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들 많으실 텐데 아 혼자서 고민하고 범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이 잠언이 명절 앞두고 월요일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양약과 같은 말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고 계십니다. 4498님은요?
1: 네, 정답 3번 잠언 운동 후 방송 듣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행복한 아침입니다. 그래요.
0: 네, 3874님입니다.
1: 네, 잠언의 말씀들을 써주셨군요. 교만한 폐망의 선봉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충성된 사자는 네, 잠언서 25장에 나오는 도가니론을 묵시가 없으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구절들 떠올라요. 아, 이분은 와. 잠언의 고수신가요?
0: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네. 7928님입니다.
1: 네, 3번 잠언 성경극장 재미있어요. 네, 네.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세상님들 많이 오고 계시네요. 아, 1937님입니다.
1: 네, 3번 잠언 성경책 추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이 잠언을 사실 불신자들에게 추천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1: 네, 그 구절들 하나하나씩.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냥 논리적으로 연쇄적으로 읽어야만 하는 책도 아니고요. 네. 구절구절을 떼서 아,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 이 상황에 우리에게 정말 어울리는 말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추천하셔도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4585님.
1: 샬롬 3번 출근합니다. 부암동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0: 4534님.
1: 네, 잠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0: 7576님, 0191님, 1391님 오셨고요. 아, 그리고 2900님입니다.
1: 네, 생활의 지혜 잠언입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많이 도전하셨는데요. 선물 받을 뒷번호 공개해 드릴게요.
1: 네, 7576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우리 7576님은 주소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1: 네.
0: 그렇다면 오늘의 책 잠언 어떤 책입니까?
1: 네, 이 잠언은 누가 썼느냐를 우리가 좀 밝히면 많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아, 물론 성경의 기록자들이 다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잠언은 아예 1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왕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않나 할까 봐 아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잠언이다 이렇게 또렷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지혜문학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또한 산문이라기보다 시가서 형태로 우리에게 남겨놓은 지혜문학이자

0: 다시 가서 잘 암송할 수 있도록요. 솔로몬 왕이 지혜를 응축시켜서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생활의 지혜, 삶의 귀한 말씀이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또 후대에 누군가 편집을 하면서 31장으로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그야말로 삶의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책이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목사님, 네. 그러니까요. 이 잠언을 31장을 왜 유대인들은 태중의 아이에게 10달 동안 10번 딱 읽어준다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가 들었는데요.
0: 네.
1: 잠언을 읽을 때 늘 궁금했던 점이 잠언은 이 연속성이 없어요. 절과 절 사이가 마치 섬처럼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0: 그래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이 있고요. 또 맥락이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는 특히 귀한 점 중에 하나가 반복이에요. 비슷한 구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거 어디서 봤지? 뒤에 보면 나오고, 뒷부분에 읽으면서 어디서 본 구절인다 하면 가운데 또 있고, 처음에 나오고 중간에 나오고 가운데 나오는 구절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쭉 입체적으로 보면 아, 잠언서가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 말씀의 강인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 그래서 네. 매일 한 장씩 읽고 한 달 내에 읽어도 질리지 않고 참 좋은 말씀이 잠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0: 들어요. 네, 물론 요즘 뭐 성경 공부책 또 뭐 요약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보셔도 되지만 특히 자기가 이 말씀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오늘 아까 권사님 너무 잘하시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잠언을 읽다가 겸손에 해당하는 구절을 찾았어요. 그럼 적으세요. 적으시고 또 쭉 읽어가다 보면 겸손에 관한 구절이 또 나오거든요. 그것도 적으시고요. 그러면 자기만의 목록이 나와요. 네, 그거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 별로 여러분들께서 노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쭉 기록하시면서 말씀들을 정리하면 정말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된 일로 믿습니다.
1: 자, 그래서 오늘은 잠언 몇 장 함께 살펴볼까요?
0: 네, 오늘은 16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1: 네, 많은 장이 있습니다만 네. 그중에서도 16장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0: 네, 잠언서 31장까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분량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가 바로 15장, 16장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 잠언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15장, 16장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 보시면은 4장, 23장 이런 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장도 있어요. 하지만 이 15장, 16장에는 무려 한 25번가량 집중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니까 우리가 보통 잠언서를 삶의 지혜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잠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특히 15장, 16장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잠언서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16장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 제일 많이 나오는 16장을 오늘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1: 자, 그렇다면 성경 있으신 분 잠시 후에 저와 함께 소리내서 성경 라이브로 같이 낭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시 후에 같이 읽어보기로 해요.

라이브 성경 낭독 잠언 16장 1절로 16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정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만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0: 생방송 오늘도 샬롬. 오늘은 잠언 16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홍석진 목사님입니다.
1: 잠언 16장은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부르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일 유명한 구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인 것 같은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 짝을 많이 알고 계셔서 그건 18장 12절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조금 다르죠. 교만과 겸손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입니다. 관련되는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 또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많은 일들을 궁리해도 결국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물론 우리가 일절 노력과 의지가 필요 없다는 그러한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일은 충분히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 이것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고백이었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꼭 믿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잠언서 16장에 대단히 독특하고 특징적인 두 개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를 보면 7절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원수와 화목하게 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정말 원수같이 된 사이 그걸 화목하게 만드는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살아가면서 너무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사이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은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에 주의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에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소주제가 잠언서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무엇무엇 하는 것보다는 무엇무엇 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제가 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전도서도 솔로몬 왕이 썼다고 하면 전도서에도 이 특징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잠언과 전도서를 같은 사람이 썼겠구나.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 무엇무엇 하는 것보다 무엇무엇 하는 게 나으니라. 대표적으로 잘 알만한 구절이 17장인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9장에도 있고요. 유명한 구절인데 그런데 이 뭐뭇 하는 것보다 뭐뭇 하는 것이 나으니라가 16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오늘 16장에 나오는 그 구절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떳떳하게 내가 노력해서 땀 흘리고 조금 적은 소득이라도 그게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가득하지만 온갖 불의로 많은 것을 누리면 뭐해요?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굳게 새겨야 할 하나님의 금과 옥조 같은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들려줘야 할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이어지죠. 사도들이 그랬죠. 내게 금,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고 명철이잖아요. 이 말씀을 연결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들과 비록 조금 가난해도 조금 고단해도 마음을 함께하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들과 함께 탈취물 나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32절에 이건 유명한 구절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떻습니까? 자기 노를 다스리는 것은 용사보다도 위대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아요. 요즘 오디세이 영화가 아주 인기던데 오디세이가 트로이를 함락한 자 아닙니까? 그러나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 오디세이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오늘 이 16장에 있는 네 구절입니다. 또 나머지 장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무엇무엇 하는 것보다 무엇무엇 하는 것이 나으니라. 동그라미 치시고요.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믿음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0: 박정호 아모르데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묵상했는데요. 목사님. 아, 네. 정말 이 월요일 아침 명절 앞두고 잠언 묵상하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1: 네. 오늘 특히 16장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희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꼭 잊지 마시고요.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0: 네, 목사님 오늘 함께 묵상한 잠언 16장의 핵심 네. 구절 어디로 보십니까?
1: 3절 9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요. 두 개를 합치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희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금방 외우시겠죠?
0: 네. 네. 한 번 더 해주세요.
1: 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희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16장 3절 9절 합해서 한번 조합해 보았습니다.
0: 네. 마음의 경영 사람에게 있지만 결국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목사님께서 오늘 이 잠언 15장과 16장에 네. 여호와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 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잠언서의 가장 가운데 15장 16장에 해당합니다.
0: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한 가운데

0: 누구를 모시느냐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아까 우리 박정호 목사님 장로님이십니까? 아모르데이 곡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묵상했는데요. 오늘 함께한 이 잠언 이야기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목사님 내일도 같이 성경 연구해 주실 거죠?
1: 네, 같이 또 함께 전도서 말씀. 오, 네, 미리
0: 순서에 네. 따라서 전도서 네. 예고해 드렸습니다. 내일 목사님과 저도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네, 홍석진 목사였습니다.
0: 사유미였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움 말라. 오늘도 샬롬, 샬롬.

길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유예주 집사이고 증평 주사랑교회 이경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증평 주사랑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천안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꼭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출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간호사이신 유혜주 집사님, 증평 주사랑교회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0: 저희 목사님은 아주 유머러스 하시면서 말씀을 아주 잘 전하시고요. 무엇보다 그 사모님이 저희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을 예전에 계시던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소문나시고 기도왕으로 소문나신 분이시고요. 두 분이서 아주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십니다.
1: 유혜주 집사님은 학창시절부터 교회를 가까이 했고 예수님은 친구처럼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0: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그 힘든 순간마다 교회를 항상 갔었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항상 학교 끝나고 꼭 교회 땅을 밟고 왔었고요.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저의 친구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많진 않았지만 항상 예수님이 제 친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저를 항상 붙잡아 주셨던 것 같아요.
1: 유 집사님의 신앙생활의 바탕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0: 저희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때도 기억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정말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고 오셔도 새벽 기도를 꼭 가셨던 것 같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엄마의 믿음이 그렇게 좋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또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의 기도 덕분에 제가 그렇게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우리의 자녀들에게 극동방송을 어린 시절부터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유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0: 저는 극동방송도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진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살고 있을 때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알게 됐었고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면서 찬양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들었던 게 이제 20대 때는 또 많이 들었었고 사실 제가 극동방송을 계속 듣긴 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원래 파주에서 살다가 천안으로 이사를 오면서 지금은 그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있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같이 듣게 된 거예요. 앱으로 들으니까 이게 항상 들을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퇴근할 때도 남편이 극동방송을 듣고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도 끄는 걸 깜빡하고 또 집까지 그거를 들으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까지 와서 그게 또 들려지는 거예요. 또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이 들려지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들을 수 있는 게 극동방송 앱인 것 같아요.
1: 이렇게 출퇴근길에 각각 극동방송을 들으시던 유혜주 집사님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파 선교사가 됩니다.
0: 저는 집에서 듣고 이제 출근을 하고 남편은 이제 차로 출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하고 저한테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데 전파 선교를 안 하는 게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을 두 사람한테 같은 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오늘 남편이 퇴근해서 왔는데 그날 딱 이제 전파 선교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전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 처음에는 남편이랑 저희 딸이 먼저 했고요. 제가 사실 내구자를 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남편하고 딸하고 먼저 했었고 근데 남편이 이제 또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온 가족이 다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또 제 이름으로 또 우리 또 아들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은 내구자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온 가족 전파 선교사인 가정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혜주 집사님처럼 전파 선교사로 즐거운 동행 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말미에 안내해드립니다.

0: 아, 사랑하는 우리 큰형님 이재숙 집사님, 지금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말씀도 듣지 못하고 찬양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 늘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형님의 마음을 들어 쓰실 것을 또한 알아요. 형님 조금만 더 있으면 아주버님도 하나님을 믿으실 거고 그러면 언젠가 극동방송을 마음껏 틀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님 힘내세요.
1: 큰 형님 가정을 축복하는 유혜주 집사님의 음성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 또 방송 가족을 향한 격려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0: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늘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날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항상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파 선교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나 전파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찬송가 가사가 떠오릅니다. 폭소리 오늘은 간호사이신 유혜주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가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아,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0: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일치였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0: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3: 오늘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 교회에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이방 땅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 땅에서 건너온 교인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저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맞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주장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죄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모른다 한들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하던 안디옥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교회가 반쪽으로 갈라질 만큼 격렬하게 맞붙습니다. 결국 양쪽이 너무 팽팽하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 우리로 말하면 교단 총회 같은 게 모이는 거예요. 자, 회의가 시작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 주장과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두 주장이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격렬하게 맞섭니다. 그렇게 한참 두 의견이 예루살렘 회의장에서도 팽팽할 때 아주 굵은 목소리로 의장 하며 손을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발언권을 얻더니 사람들 앞에 나가 자신 있게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그의 가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더라. 하나님은 어떤 차별도 없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해놓은 무슨 교리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절차는 이 회의의 의장이 앞으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라고 땅땅땅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였어요. 그냥 지금 분위기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또 베드로의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선언하면 돼요. 그런데 의장인 야고보가 이 선언을 함과 동시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느냐? 2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자, 지금 야고보 장로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방인들의 편에 서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네 가지를 금해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게 나와요. 우상의 제물을 금하고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마시지 말고 음행을 멀리해라. 이네 가지를 이방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네 가지를 굳이 토를 단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특히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민감한 문제가 이네 가지의 문제예요. 어느 나라에 가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야고보 장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구원받은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데 대신 이러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멀리해야 될 것을 하지 말어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쪽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양쪽 다 함께 갈수 있는 길을 야고보 의장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행복하게 목회를 다시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돼요. 이제는 갈등의 문제를 풀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별것도 아닌 작은 일에 다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팀원 중에 한 사람이 마가라는 젊은이였어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중도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너무 젊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 팀을 미션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함께 팀을 구성해서 전도 여행을 하던 선교를 하던 그들에게 마가가 돌아가는 일은 남은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고 팀워크의 문제가 되고 교회에게 차질을 주게 된 거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세월이 지나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슬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중도에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간 마가에게 우리 한번더 기회를 줍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울이 얼굴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나는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고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 사람 함께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마가를 이번에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갈 것이냐, 이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점 감정이 격해지고 갈등의 씨앗이 되니까 얼마나 격렬해졌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싸우다

못해 나중에 발작을 일으킨다고 나와요. 여러분 발작이 뭐예요? 서로 막 자기주장하다가 뒷목 잡고 이러는 게 발작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실과 바늘처럼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는데 이 문제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주 냉랭한 분위기 속에 각각 따로 파송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선교를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지금의 시리아와 튀르키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나쁜 건 아니죠. 한 팀이 두 개로 나뉘어졌으니 복음은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갔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평생 함께 할 것 같은 우정을 나누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왔던 두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신뢰받았던 두 사람이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교인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젊은 마가가 한번 실패하고 그때 실수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을 끼어들면 안 된다, 당신 조카니까 자꾸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말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 사람이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른의 몫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바나바 이야기도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 원수가 된 바울과 도저히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마가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였을까? 성경에는 이 이후에 바울과 마가에 대해서 따로 화해를 했는지 여전히 원수였는지 언급된 기사가 없어요. 다만 힌트 하나가 나오는데, 세월이 지나 이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이름 하나가 발견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때는 선교 도중에 도망갔다는 이유로 아, 저 녀석 구제불능이야. 두 번 다시는 저런 친구 얼굴 볼 일 없어. 이렇게 낙인을 찍었던 그 마가가 나중에는 어때요? 바울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절대로 안 볼 것 같았던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그렇게 심하게 다투기까지 했던 그 장본인 마가를 마지막에 바울이 감옥에서 가장 먼저 찾는 사람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건 그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냐? 간단해요. 마가가 성숙하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젊을 때 철없을 때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보고 이제는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에서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 옛날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옛날에 나에게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못된 사람이었을지라도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 남을 포용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옛자도 못 꺼내게 하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 어느 날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입에 달고 주여파가 돼서 내게 변화된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만약에 어느 누구와 지금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우리가 최소한 꼭 지켜야 되는 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보든지 지나간 과거와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단정 짓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지금의 모습,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게 제일 쉽지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가정은 저런 가정이야, 이쪽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미국의 글로벌 투자 은행 가운데 JP 모건이라는 회사가 있죠. 당시에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한 회장이 어느 날 회사 임원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전과자들을 우리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세컨 찬스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부에서는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데 전과자들을 우리 회사에서 신규 채용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줄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다 반대를 해요. 이때 다이먼 회장이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죄를 짓고 그들이 전과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지만 그 사람들을 단정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보지 못한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봅시다. 자, 그렇게 밀어붙였어요. 정말 전과자들이 신규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이분들이 오히려 기존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의 활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JP 모건은 지금도 매년 신규 채용의 10분의 1 이상을 전과자들로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가 뭘 의미할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 그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걸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우리만큼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과거와 우리의 옛모습을 보고서 넌 이런 인간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입어놓고 우리는 누군가를 지금 내 모습 앞에 마음에 들지 않고 그가 실수한 작은 모습으로 그를 완전히 정죄하고 평가한다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죠. 절대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상처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단정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지금의 모습 너머에 가능성을 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의 내전으로 인해서 당시 80만 명이 죽는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이때 엠마누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광기에 휩싸여서 하루는 자기 바로 이웃집 앨리스라고 하는 여자 집에 들어가서 습격을 하는데 엠마누엘이 그 앨리스라고 하는 여인의 오른손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잔인하게 피를 철철 흘리는 그녀의 얼굴을 칼로 난도질을 합니다. 그런데 팔이 하나 잘려지고 자기 얼굴이 난도질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앨리스는 가슴에 어린 딸을 살리려고 품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엠마누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앨리스의 품에 있던 그 어린 딸을 그 자리에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이 르완다 땅에 대학살이 끝나고 광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광기에 휩싸여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던 엠마누엘은 내전이 끝난 다음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밤마다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던 엠마누엘은 1996년에 스스로 경찰에 자수를 하고 재판을 받고 6년간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사실은 엠마누엘은 대학살 전에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성가대도 열심히 섰었대요. 그때 그 은혜를 감옥 안에서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는 거 6년 동안. 6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화해 모임에 스스로 나가게 되는데 웬일입니까? 거기서 하필이면 앨리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앨리스를 알아보고 엠마누엘은 그녀를 피하고 피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어느 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용서를 빕니다. 문제는 앨리스라고는 여인이 그때 자식을 잃고 자기 인생이 난도질당해서 이렇게 폐인이 된 그 상처를 조금씩 이제 잊고 그 트라우마에서 막 벗어날 쯤 엠마누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녀는 엠마누엘을 보는 순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지만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엠마누엘의 잔상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분노와 증오가 치오르면서 내 딸을 죽이고 내 인생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사람을 똑같이 복수해야 된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엠마누엘을 죽이고 싶은 복수와 증오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또 한편에는 성령의 감동이 많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 증오 속에 괴로워하는 그녀에게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용서했듯이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되겠니? 걱정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성령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만 앨리스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이 2주간 계속 몸부림치며 거절을 합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앨리스는 남편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그날 밤 눈물로 결단하지요. 성령의 음성대로 내가 엠마누엘을 용서하겠다. 앨리스는 다음 날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엠마누엘을 만나 이제 남은 왼손으로 그를 포근히 허깅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하노라고. 두 사람은 그 이후에 우리가 힘을 합쳐 의미 있는 남은 인생을 살자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르완다의 내전으로 대학살이 일어나서 집을 잃고 부모를 잃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임에 앨리스는 회계를 맡고 엠마누엘은 부회장을 맡으면서 지금도 흙을 반죽하고 무거운 벽돌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집을 짓는 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앨리스가 훗날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를 용서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저 숲속에 웬만한 나무들이 흔들거리긴 하지만 버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유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들이 서로를 단단히 얽어매고 함께 견디기 때문에 태풍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갈등도 갈등이 시작되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나도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갈등을 겪고 있거나 우리에게 이 갈등의 문제가 찾아오면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품격 있게 이 갈등에 대처하자. 어떻게? 꼭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함께 사는 길을 찾아보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원수 같고 아무리 미워도 그때 당시의 그 모습을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찾아온 갈등이 전화

0: 위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성숙해지고 우리 가정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또는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갈등이 우리 삶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위복되게 해서 오히려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 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수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과 눈물까지도 다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요, 영도교회 김덕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연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 잠시 나눌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선지서

0: 친구는 그저 고생만 많이 하다가 빚만 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이 가족들에게로 이어집니다. 홀로 남은 미망인과 두 아들에게 빚쟁이들이 찾아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인이 기가 막히고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을 때에 기름 한 병밖에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방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그릇마다 기름병을 기울여서 채우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빌려온 마지막 그릇을 채우기까지 그 한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일러줍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극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행위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명령은 사모하는 마음을 갈급한 마음을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기름병을 붓는 행위는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일러준 방법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기름병에 마법을 걸고 빌려온 그릇에 마법을 걸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처지를 아뢰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기적으로 과부와 두 아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곤고하고 고단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피하고 싶지만 낙마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아프고 슬픈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엘리사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길은 험한 세상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여기 있고 우리 기업이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그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난하고 어렵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우리도 역시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이 시간 먼저 첫 찬양 한 곡 듣고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0: 네,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을 듣고 왔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 뒤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셨는데요. 교회의 후배이자 7살 딸 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년 10월 말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 40일 쓰셨어요. 췌장암으로 소천하시고 본인도 몸이 불편한데 이제 외동딸도 키우면서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내와 엄마가 없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엄마 없이 보내는 첫 추석 연휴 기간에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세상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를 사별하는 것이고요. 또 엄마를 갑자기 잃는 그 빈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도 공허하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중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극히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공고한 시간을 지나갑니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잘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빈자리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고 이제 외동딸도 키워나가야 하는데 이 부담감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생업의 일들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몸도 아직 온전치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막히고 얽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아갈 길이 아무데도 보이지 않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귀한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님.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와 의지도 주여.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예. 하나님.

0: 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 안에서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공고한 중에도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가정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님의 사업도 함께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 사업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지만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날도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는 이 가정이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7087님, 친정 어머니가 혈액암 골수암이 있는데요. 말기암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한 상황이라서 집에 계십니다. 복수가 계속 차서 드시는 것도 거의 없는데 다리가 단단하게 붓고 거동이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생을 절에 다니셨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이런 친정 어머니 곁에서 보시면 또 따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애달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다 늙고 병들고 죽어서 육신의 몸을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소망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따님 안에 있는 이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지고요. 먼저 기도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고 또 평생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대로 용기를 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럴 때에 그동안에 평생 외면하셨던 분들도 또 그렇게 죽음 앞에서는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은혜가 이 가정 안에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87 성도님, 친정엄마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혈액암, 말기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평생에 달려온 길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 주님.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그치. 아픕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온 귀한 따님의 마음을 붙드시고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먼저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완고한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평생 절에 다니면서 바른 길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절에서 천국 소망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늘 소망 가지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귀한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9215님, 남동생 박지원 장로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생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동차 영업을 잘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향후 3년 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새 일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215 성도님, 중보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랑스러운 남동생 박지원 장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위로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 책임 있게 귀하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충만한 종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을 군림하는 것 아니라 베풀고 섬기며 나눔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업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불편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왔으니 아버지는 남은 모든 여생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에 사연이 있는 분은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크신 회복이 있을 줄

0: 믿습니다. 오늘은 영도교회 김덕신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7999님,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오늘 간 담도에 문제가 있어 수술하십니다. 어제 오후 입원하셨고 오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수술받게 하시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 집도하실 때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정 소화하느라 육신에 무리가 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만나 뵙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799 성도님 중보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큰 수술이 있고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이라도 사모님도 수술장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의료진들의 손과 기술을 그 손끝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모든 수술이 완벽하게 잘 진행이 되게 하시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그러나 모든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생명에 바람이 불어오게 주여. 하시고 생기가 불어와 주여.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세포 구석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제 후유증 없고 재발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주여. 회복하여 주시어서 아멘. 다시금 또 인생 세계 후반기 귀한 사명 귀하게 마무리 잘 감당하며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과육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9507님, 저의 신랑이 요즘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져서 모든 일에 입으로 짜증난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남편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평안하길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아버지, 제일 다스리기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지와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통제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9507 가정의 중보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가정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불편하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감사한 일이 가득하다 하셨으니 주님의 눈을 더하여 주시어서 귀한 남편 또 아내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934님, 하나님 아버지 재정을 넉넉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회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밭고랑이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마치 땅과 같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풍족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서만 우리가 잘 살아가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복도 열어주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실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도교회 김덕신

0: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1069님의 응답사연입니다. 나종은 오현정 집사 가정의 아들 고일인데요. 나 호현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정신적 질병으로 기도를 나눴고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현재로서는 추가 치료에 뚜렷한 근거가 없어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 기능에 변화가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금요일 아침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과 반응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며 오늘은 아픈 이후 처음으로 교회 청소년부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지금의 회복이 계속 이어져 호연이가 일상을 온전히 되찾고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기도가 저희 가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응답사연이에요.
1: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아이는 기도해야 사는 아이가 됐네요. 호현이는 기도해야지 살고요. 지금 이런 좋은 경과로 인하여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평생 기도해야 되는 아이입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또 이들이 함께 이 아이를 격려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호현 군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버지 영적인 시련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장벽을 세웁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아들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안정된 가운데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의 걸음걸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아이오니 하나님 이 아이도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하는 모든 주변의 이들 가족과 또 모든 교우들이 함께 부르짖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힘입어서 이 아이가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5338님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한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상에 둘러서 담소를 나누며 오직 예수만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대명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이 입니다. 하나님 복된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 안에 사랑이 꽃피우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의 제목들이 온전히 나누어지는 귀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만남으로 서로 스트레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웠다는 간증을 주고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온 나라 또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겠다는 귀한 결단과 헌신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요,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요, 영도교회 김덕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복된 명절 되세요.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향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의 이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군중이 구름떼처럼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들에게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둘째는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말씀이었죠.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고치신 다음에 그들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몰려온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밀려오는 군중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또 특별한 경우 직접 어떤 사람에게 가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헌신은 내가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시작한 것은 항상 중간에서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헌신의 길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다짜고짜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세관은 레위의 직장이었어요. 주님께서 대낮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근무 중인데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 주님을 쫓아 나섰습니다. 말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는 직장의 하급 직원이 아닙니다. 가버나움 세리장입니다. 총 책임자가 갑자기 주님이 근무 중에 부르셨는데 쫓아나갔다? 쉬운 일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그냥 눈으로 힐끗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의 눈으로 그의 인생을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고민까지도 다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사람들의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있던 가버나움은 상업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이었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곳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출세 자리에 빨리 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공의 뒷면에는 뼈저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사람들 보면 국세청 다닌다 그러면 어려워하잖아요. 그 당시 세리들은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질시를 받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단 로마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컸어요. 로마는 엄청난 세금을 뜯었죠. 그런데 로마가 세금을 뜯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역 왕인 유대왕이 세금을 뜯어가고 그 다음엔 동네 지방 관리들도 세금을 뜯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 따로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 자신들의 월급을 또 커미션으로 얹어서 또 세금을 뜯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세리를 싫어했겠습니까? 세리를 사회 기생충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가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지만 사람들이 뒤돌아서면 자기를 욕하고 멸시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죠. 뭐 자기만 욕했겠어요? 세리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싸잡아서 다 매도당했죠. 어디 시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아무리 차를 몰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분명 레위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남모르는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아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날도 세관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리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도 몇 차례 오셔서 많은 기적을 하셨기 때문에 세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청중들 저 뒤편에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죠. 감히 죄인인 자기가 주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처럼 주님이 자기 근부지에 오신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세리는 온몸이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는 그런 눈으로 자기를 봐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를 멸시와 경멸의 눈으로 째려보았는데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모든 아는 것 같은 갈릴리 호수처럼 푸르른 눈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나를 한없이 용서하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한참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저 위대한 분이 내게 말을 걸었다. 그것도 그냥 말을 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와 인생을 함께 하자고 초대하셨습니다. 레위가 눈물이 왈칵 쏟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떤 집안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자라왔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주님은 다 알고 오셨어요. 아주 먼 옛날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아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다 알고

좋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아픔을, 예수님을 흠모하지만 감히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가난한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직업이었지만 그 심령은 한없이 깨끗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낮고 겸손한 마음의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엾은 죄인을, 자기가 감히 하나님께 먼저 못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으로 왔을 때, 저 멀리 동네에서 머뭇머뭇거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지 않으시고 뛰쳐나와서 탕자를 끌어안았다고 했죠. 모든 종교는 자기의 선행과 고행으로 신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 보좌를 박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터치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세리 레위는 즉시 순종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플하게 그가 그냥 일어나 따랐다고 되어 있지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가만히 그대로 두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렸어요. 수입을 버렸어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만 하셨는데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늘의 보물을 받을 수 있다는 제자도의 핵심을 꿰고 있었습니다. 선택은 다른 쪽으로는 거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여자를 선택하고 결혼할 때는 세상에 39억의 다른 여자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선택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세상의 명예와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겼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리의 이름이 마태라고 나오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했던, 기생충 취급을 당했던 레위는 이날부터 하나님의 선물 같은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을 뿐 아니라 훗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로 그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흙 속에 진주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현종 시인의 시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좋은 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바로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날 예수님에게 마태가 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기 살기 바쁘니까 그냥 악수하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제2의 마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어마어마한 인생이 우리에게로 오고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로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다면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15절 읽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레위가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떠나기 전에 이 동네 사람들한테 굿바이 파티는 하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거죠. 여러분, 세리가 구두쇠로 유명합니다. 밥 잘 안 삽니다. 밥값 낼 때 항상 구두끈 고쳐 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돈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리고 손님을 불렀는데, 근데 이 기쁨을 나누고 싶으니까, 전도란 예수 만난 기쁨이 따끈따끈할 때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전도할 사람 8, 90%를 예수 믿은 지 5년 안에 하는 거 아세요? 예수 만난 감격이 5년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레위의 잔치에 초대받아 왔겠습니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레위를 사회의 기생충 취급했기 때문에 평소 말도 잘 안 섞던 사람이고 레위 집에 발길을 들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레위의 초대를 받고 온 사람들은 같은 세리들이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한 캐터거리로 경멸하던 창녀, 이방인, 그리고 뭉둥병자 뭐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쫙 왔는데 그 잔치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니까 축제가 된 거죠. 슬픈 인생 군상들만 모여있으면 말없이 우울한 그 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축제가 되었어요. 교회가 교회인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실 정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세리 레위의 집에서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격식 없이 대화하고 농담하고 웃고 떠들며 식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시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센터에 놓고 그 어떤 사람도 선입관 없이 초대받아와서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천국 같은 장면을 보고도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의 집에서 누굴 초대해서 먹든. 그리고 평소에 뭐 세리는 무시해가지고 말도 안 섞었으면서 왜 새삼스럽게 세리 집에서 잔치한다고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지? 이들이 왜 이렇게 시비를 걸었느냐?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형제를 정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는 거지. 아벨을 질투한 가인처럼, 돌아온 탕자를 잔치를 질투한 큰형처럼, 그들은 이 죄인으로 자기들이 캐테고라이즈 해놓은 그 그룹들, 세리, 병자, 창녀들,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자기들도 부정해진다고 믿었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어요. 진골선골로 딱 칼같이 갈라버렸어요. 교회에도 그렇게 계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허물을 감추어줘야 돼요. 긍휼이 없는 비판은 살인과도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병들게 하죠. 이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영은 항상 비판하면서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저런 죄인들과 달라. 예수님은 그들의 독선을 깨뜨리셨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실제로 의인은 아니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봤자 너희들이 그걸 믿겠냐? 나는 너희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겸손히 회개하려는 자에게 나갈 것이다.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죄인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자기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뻐기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 정도면 1급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기 도취는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사라지게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야죠. 자기 시험지 자기가 채점하면 다 100점이죠. 환자는 자기 생각에는 건강한 것 같아도 병원 가서 검사하면은 치명적인 종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내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형제를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꾸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무서운 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같은 집회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안 계시는 거지. 그게 우리의 강퍅한 심령 때문이에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은혜의 감격으로 다른 새 가족을 대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탕자를 안아주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존경하던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전도자 토니 캄팔로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우리 미국 주지역에서 우리 목회자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집회 인도차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했을 때 일인데 동부에서 호놀룰루로 가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새벽 3시 30분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연 곳을 찾다가 허름한 작은 식당 하나를 발견했어요.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커피와 도넛을 주문했는데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8명, 9명 정도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아주 야한 화장을 한 여자들이 시끌벅적하게 들어왔어요. 성매매로 살아가는 거리의 여성들이었죠. 근데 식당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그 여자들이 캄팔로 목사님 옆에도 그냥 꽉 껴서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거칠고 시끄러웠습니다. 거의 한두 마디 사이로 계속 욕이 나오는 그런 대화였어요. 불편함을 느낀 캄팔로 목사님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친구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Tomorrow is my birthday.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나 이제 39살이 돼.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뭐 생일 파티라도 열어줘? 케이크라도 사다줘?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러줘?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못되게 말해? 난 그냥 내일이 내 생일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내가 뭐 너한테 뭐 해달라 그랬어? 내 주제에 무슨 생일 파티를 기대하겠어? 하면서 그녀가 뜻밖의 말을 또 덧붙였습니다. 나는 39년 살면서 한 번도 생일 파티 해본 적 없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생일 파티를 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토니 캄팔로 목사님의 마음이 잔하게 저려왔어. 그리고 순간 마음속에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자들이 썰물처럼 떠난 뒤에 캄팔로 목사님은 식당 주인 해리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들이 매일 밤 여기에 옵니까? 그럼요. 정확하게 이 시간에 다 들어옵니다. 아까 제 옆에 앉았던 여자도 매일 옵니까? 아그네스요? 그럼요. 걔도 맨날 오죠. 그러자 토니 캄팔로 목사님이 식당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같이 들었죠? 내일이 아그네스 생일인데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누가 생일 파티 해준 적이 없다니 이거 너무 안 됐잖아요. 우리 내일 여기서 아그네스 39년 인생 처음으로 서프라이즈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 해리 아저씨의 얼굴에 미소가 확 번지면서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자 주인의 아내도 달려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사실 저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 아그네스는 참 착한 애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애를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생각을 해준 적이 없네요. 그러자 금팔로 목사님이 주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견이 모아진 걸로 하고 내일 내가 1시간 전에 새벽 2시 반에 와서 식당을 장식하겠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해야겠죠? 그랬더니 해리 아저씨가 아, 케이크는 내가 전문이니까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2시 30분 토니 캄팔로 목사님은 낮에 동네 가서 사온 색종이와 장식품을 가지고 식당으로 돌아와서 커다란 종이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Happy Birthday, Agnes. 식당 주인 부부는 이미 식당 전체를 생일 파티장으로 꾸며놓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그네스의 생일 파티가 열린다는 소문이 호놀룰루의 밤거리 여성들한테 쫙 퍼져가지고 새벽 3시 15분쯤 되니까 작은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는데 캄팔로 목사님이 보니까 호놀룰루의 성매매 여성들은 다 몰려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새벽 3시 30분 전부 다 불을 끄고 기다리는데 식당 문이 열리고 아그네스가 친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불을 키면서 나팔을 불면서 모두가 외쳤습니다. Happy birthday, Agnes. 아그네스는 순간 그 자리에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컴팔로 목사님이 음치였지만 노래를 인도했어. Happy birthday to you.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생일 케이크가 나오고 39개의 촛대를 꽂은 생일 케이크가 나온 걸 보면서 아그네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9년 만에 보는 케이크입니다. 마침내 그녀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기의 생일을 축하해 본 적이 없는 한 거리의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캔들라이트를 이제 촛불을 끈 다음에 식당 주인과 사람들이 이제 아그네스에게 케이크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맛있어 보인다. 다 나눠 먹자. 그러자 아그네스가 케이크를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이 케이크 지금 안 자르면 안 됩니까? 그러자 토니 컴팔로 목사님이 당신 케이크인데 뭐 괜찮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내가 처음 받아보는 생일 케이크라 집에 좀 보관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서 몇 블럭 안 되니까 내가 가서 우리 엄마한테도 보여주고 식구들한테 보여주고 집에다 간직해놓고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금방 갔다 올게요. 뭐 식당 주인과 목사님하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자 아그네스가 I'll be right back. 내가 바로 돌아올게요. 그러면서 마치 그 케이크를 거룩한 성배처럼 탁 경건하게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아그네스가 나가고 나니까 이게 좀 또 생각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식당에 침묵이 불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토니 컴팔로 목사님 가운데 있고 호놀룰루의 모든 성매매 여성들은 다 머리에다 꼬꼬라 쓰고 앉아가지고 아그네스랑 케이크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나가버리고 다들 그 다음 순서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잠잠했어요. 그러자 토니 컴팔로 목사님이 또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그네스가 돌아올 때까지 딱히 할 일도 없는데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새벽 3시 30분에 그 호놀룰루 그 식당에서 그 동네 모든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식당 주인과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컴팔로 목사님 가슴에 울컥하는 기도가 나왔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착한 아그네스가 어린 나이 때부터 거리로 던져져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수많은 남자들의 죄고 이 시대의 죄입니다. 우리 아그네스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그네스를 오늘 만나주세요.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기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아그네스를 위해서 생일 파티가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끝내니까 전부 다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랬더니 혜리 아저씨가 목사님을 딱 잡고 일로 끌고 가더니 당신 목사님이요? 기도가 범상치 않아. 그랬더니 아, 나 목사라고. 도대체 당신은 어떤 교회 목사요? 그랬더니 컴팔로 목사님이 자기가 어느 교단에 무슨 목사라 그래봤자 이 사람이 못 알아들 것 같아서 나는 새벽 3시 반에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목사요. 그러자 식당 주인 해리가 컴팔로 목사님을 보다가 이렇게 말했어. 미안하지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교회가 있다면 진작에 다녔지. 이 토니 컴팔로 목사님은 그날 설교를 듣던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아그네스처럼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세리와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구나.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죄인임을 자각하는 가련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내가 왔다고 하십니다. 복음은 죄인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한 인간의 존엄성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축복의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아그네스를 보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날 토니 컴팔로 목사님은 예수님의 눈으로 그녀를 보았더니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축복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주보다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셨

0: 어떤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괜찮고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나이스하게 시간 때우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아그네스 같은 세리마테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다 같이 파티를 벌이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쩌면 토니 캄팔로 목사님이 그날 그 호놀룰루 식당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겠죠. 교회는 세상이 주홍 글씨로 낙인 찍어버린 아그네스를 기억해주는 곳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에 고무된 토니 캄팔로 목사님이 훗날 쓴 책이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일 것이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격의 없이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곳, 전에 용서받았던 죄인들이 새로 들어오는 죄인들을 품에 안고 축제를 벌이는 곳, 바로 그런 교회,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597-0691번 새로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K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21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지난주 서울 강서구 예원교회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은주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은주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핵심 방향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정하고 생명 살리는 복음총회, 제자 세우는 선교총회,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교단, 다음 세대와 목회 현장을 살리는 총회 등 네 가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장 개혁총회는 국내 거주 300만 명 이주민을 제자로 양육해 고국으로 역파송하는 선교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교회 연합기관 교류 확대와 목회자 재교육 및 신학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와 분립개척된 29교회가 한국교회 미자립 작은 교회를 돕는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열고 충청권 목회자들을 초대해 목회 본질을 나누는 멘토링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분당 우리교회와 29개 분립교회는 최근 성남 분당 우리교회 드림센터에서 충청권 미자립 작은 교회 목회자 17명을 초청해 멘토링 세미나와 소그룹 나눔을 가졌습니다. 2022년 4월 만 명의 성도를 파송해 세운 29개 분립교회는 자립후 모은 기금을 바탕으로 2024년 수도권과 경상권, 지난해 전라권에 이어 올해 충청권 117개 지원교회 중 1차 심사를 거친 17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찬수 분당 우리교회 목사는 세미나에서 단기 성장보다 예수를 잘 믿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성숙,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목회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꿈넘어 꿈 프로젝트는 일방적 관리가 아닌 목회자 간 자발적 수평 연대를 지향하며 외로운 목회 현장의 울타리가 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강성호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가 어제 인공지능 시대 인간 존엄과 판단 책임에 대한 신앙윤리적 기준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성호 교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덕윤리를 적용해 데이터 분석이나 연산 효율성을 도덕적 분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를 좌우하는 최종 판단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논문은 오는 2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AI for Peace 글로벌 심포지엄 발표 논문으로 채택됐습니다. 강성우 교수는 이어 한국 기독교도 인간이 누구이며 인공지능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신학적 유산을 발전시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창호 부산 장대현 교회 목사가 20여 년간 보관해온 북한 교과서와 북한 지하성도의 필사성경 등 소장자료 508건을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기증했습니다. 임창호 목사는 2003년부터 탈북민 사역을 이어오며 구한 북한 교과서 400여 권과 북한 성도들이 옷 안쪽에 숨겨 베껴 쓴 필사본 등 핵심 소장품을 전달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18일 북한인권전시실에 서재 너머의 삶 코너를 조성해 해당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임창호 목사는 탈북 1세대가 북한에서 입고 나온 옷과 생활용품 등 사라져가는 북한 주민의 생활자료 수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간대여 플랫폼 스페이스 클라우드의 주일 예약 순위가 교계의 대관 수요 증가에 힘입어 금요일을 밀어내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엔스페이스가 공간 운영자 1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1%가 종교 모임 대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오륜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오륜 330 처치는 지식산업센터 공간을 대여해 다음 달 10월 4일 첫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현교회처럼 교육관 카페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호스트 교회의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수연 엔스페이스 대표는 교회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데 공간 공유는 큰 도움이 된다며 4분기 중 예배 모임과 공간 운영자를 연결하는 장기대관 매칭 서비스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EBC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스며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삶 속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시간, 예수로 스며들다.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한 왕이 평안을 주제로 그림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고요한 호수와 산 등 평화로운 장면을 그렸죠. 1등한 사람의 작품에는 이렇다고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폭포가 떨어지는 바위 틈에 둥지를 그렸다고 하네요. 참된 평화는 폭풍이 없는 잔잔함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이죠.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돌아오셨나요? 이번 주는 특별히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특별한 한 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들뜬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좀 뭔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어질 추석 연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들 한 주 시작하셨나요? 여러분,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추석 계획이 있다면, 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를 먹는다거나 가족들과 함께 어디 놀러 간다거나 하는 여러분들의 추석 계획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다가오는 추석 연휴, 여러분만의 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히즈가든의

월요일 점심 아직도 잠자는 우리의 두뇌를 깨워봅니다. 찬송가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는 일석이조 퀴즈 타임 찬송 더하기.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잠들었던 우리의 두뇌를 깨우기 위해 준비한 코너입니다. 찬송 더하기. 제가 찬송가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찬송가 두 곡을 들으시고 두 찬송가의 장수를 더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를 들려드린 이후에 제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새 찬송가 86장 두 곡의 찬송가를 들려드린다면 정답은 바로 이 두 개의 숫자인 21 더하기 86 해서 107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찬송가 두 곡을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으로 숫자의 정답을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이 시간 찬송가 두 곡을 들으시고 그 찬송가의 장수가 몇 장과 몇 장인지 그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찬송 더하기 시간입니다. 월요일 타파, 이 피곤한 월요일을 깨우기 위해서 주말 동안 잠들었던 우리의 두뇌를 말랑말랑하게 깨우기 위해서 잠든 뇌를 번쩍 깨워주는 시간 찬송 더하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찬송가부터 바로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들려드렸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첫 번째 들려드렸던 찬양의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찬송가까지 들려드릴 텐데요. 두 찬송가를 들으시고 과연 오늘의 정답의 숫자는 몇 번일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선 찬양의 장수와 뒤에 들려드리는 찬양의 장수를 더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찬송가 들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25분 27초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든 두뇌를 깨워주고 월요병을 타파하는 찬송 더하기. 오늘 두 개의 찬송을 들려드렸는데요. 앞서 들으셨던 찬송이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고요. 이어지는 찬송가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자도 있지만 정답을 틀리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한 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첫 번째 찬송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고요. 이어진 두 번째 문제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였습니다. 아마 이제 통일과 이 새 찬송가 기준에서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들려드린 찬송가의 새 찬송가 기준으로 몇 장과 몇 장이었는지 그 장수를 더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1419번님 그리고 3874번님도 정답 보내주고 계시고 6217번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460장 305장 합계 765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보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찬양 한 곡 나눈 후에 정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라이트 워십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 나누고 왔습니다. 찬송 더하기 오늘의 정답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더하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을 더한 값은요? 바로 860이었습니다. 3874번님께서 301장 더하기 559 하시고 860 보내주셨고요. 또 1419번님께서도 301, 559는 860이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월요병 타파 찬송 더하기. 여러분 주말 동안 잠시 잠들었던 두뇌가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되셨을까요? 매주 월요일 이렇게 찬송가도 알아가고 작은 덧셈도 하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는 진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에서 신청해 주신 이몸의 소망 무언가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53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시편 5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명령대로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려면 첫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무거운 주제입니다.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해요. 이하 4절까지 문장이 제법 길지만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재혼한 여자가 다시 혼자가 된 경우에 전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혼에 대한 전반적 규례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사례를 금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1절만 딱 떼어놓고 보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답하시죠. 이 말씀은 창조의 가장 기본 원리로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드신 직후에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반발하여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셨나이까 묻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 이혼 증서가 없이 버림받은 여자는 노예 이하의 취급을 받거나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이혼증서는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음행은 큰 죄악이고 그에 대한 경고도 있어야 하기에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것을 명한 것이죠. 결국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이 율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혼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법이 임했다면 우리의 완악함을 십자가 위에서 제하신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외면한 채내 생각과 욕심으로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이혼하려고 마음먹진 않았나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고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려면 둘째,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5절에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고 해요. 이제 곧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 군대를 모집하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국가의 비상사태나 거창한 공적 과업보다 새로 시작하는 한 가정의 정착과 평안을 훨씬 더 중요히 여기십니다. 무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국가적 의무와 부담을 면제해 주면서까지 오직 아내를 즐겁게 하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라고 명령하세요. 저도 결혼 직후부터 고된 시집살이에 남편은 레지던트라 보기 힘들었지요. 그런데 내가 왜 시집살이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 남편과의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시댁과의 문제에서 어떤 것도 넘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최초의 1년에 신뢰를 쌓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1년이 무너지면 평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면 부모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고 해요. 당시에 맷돌은 매일 먹을 곡식을 빻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존 도구였어요. 그러니 남의 맷돌을 빼앗는 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격이죠. 하나님은 이 생명을 너무도 귀히 여기시기에 이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 성공이나 직장 업무를 핑계로 보고도 못본채 하는 가족과 지체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맷돌을 빼앗듯 그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있지는 않나요? 전심으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애인 아이들을 보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약자들에게 흘려보내길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20대에 혈액투석을 시작하여 2년여 기간의 투석 끝에 어머니께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듣게 되었지요.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고 생각보다 주변에 장애인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돕지 않는 것과 반대로 장애인들은 서로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들어주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걸어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교회 안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부서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되었지요. 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린 저와 달리 장애를 가진 부서의 아이들은 다윗처럼 전심으로 예배 자체에서 기쁨을 찾고 춤추며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들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고 저를 그 자리까지 낮춰주셨음에도 저는 여전히 약자들을 사랑하기보다 기피하고 욕할 때가 많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여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나병에 걸린 자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규례를 세우시는데 저는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기도하고도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짓밟고 있어요. 미리암의 나병 사건을 기억하라는 구절 말씀처럼
것처럼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이 제게 주신

0: 깊은 사랑을 그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든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겠습니다. 입니다. 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고해요. 바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내가 나병에 걸린 죄인임을 기억해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나병에 걸린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를 옭아매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것이에요. 완악한 내 생각을 꺾고 한 몸된 가정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이웃의 맷돌 같은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않는 것, 이것이 곧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말씀을 저희 편할 대로 떼어 읽으며 완악한 마음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셨음에도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워 한 몸된 가정을 가볍게 여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성공과 바쁜 일을 핑계로 배우자와 자녀의 아픔을 못본채 하고 남의 맷돌을 빼앗듯 누군가의 생명과 마음을 짓밟으면서도 정작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미리암의 나병을 기억하라 하시는데 저희가 고침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도리어 연약한 이웃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꺾고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혼의 위기 앞에 선 가정들이 말씀으로 돌이켜 가정을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공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일본 찬양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데이 9월 2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길을 가다가 노래소리가 크게 들릴 때면 괜히 아는 노래면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같이 흥얼대거나 리듬을 타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저 집은 좀 사는 집이구나 라고 짐작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함흥과 해산을 중심으로 돈주들, 이 돈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화면과 무선 마이크가 달린 가정용 스피커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음악도 듣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일체형 제품이라고 하죠. 정전이 잦은 북한에서도, 전기가 자주 들어오지 않는 북한에서도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주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만큼 가격이 상당하다고 하죠. 북한 시장의 쌀값으로 따지면 스피커 한 대 값이 쌀 370kg에서 870kg을 살 수 있는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오늘의 한 끼니를 위해서 집에 있던 스피커마저 중고로 내다 파는 모습이 적잖게 볼 수 있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의 끼니의 걱정에만 매이지 않고 쉼과 여가와 그 웃음을 누릴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명절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님을 힘껏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신 후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신청 찬양도 좋고요. 오늘 축하 사연이 있으신 분들 함께 나눠주세요. 선정 통해서 출석 인사 선물도 푸짐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많이 참여해주세요.

마커스의 찬양하세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했고요.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그리고 성도여 다 함께 찬송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손길이 북한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출석 인사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 계시고요. 해남 땅끝에서 북한의 땅끝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세요 라고요. 5033님, 아멘.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 한반도의 땅끝에서 땅끝까지, 한라에서 백두, 동서남북 곳곳에서 우리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울림이,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집에서 울리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울리는 노랫소리가 아, 저 집은 잘 사는 집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다는 이 북한 사회에 찬양의 울림이 들리고 노랫소리가 들리는 집집마다 아, 저 집은 예수님을 믿는 집이구나, 아, 저 집은 정말 사랑이 많은 집이구나, 예배하는 집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샬롬, 부산에서 고향으로 이사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니 분단의 아픔이 실감이 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 오일 이호님이신데 부산, 나름 이 남한에서 저 남쪽에서 북쪽으로 고향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북쪽이, 그러니까 고향을 지칭하는 말이 북쪽이 아니라 한반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남북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100여 년 전에 평양 대부흥 그때처럼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 우리 전주에서도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포항에서도 오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운전 중인데 신호 대기 중이에요. 식사를 준비하시면서도 또 식사 중에도 수원에서도 곳곳에서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지금 이 순간도 북한에서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겠죠.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채워가는 월요일의 오해피데이,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신청 찬송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우리 다음 신청 찬송 5136님께서 보내주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찬송과 함께 올려드릴게요.

신청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쉐키나 찬양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우리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있는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1232님의 신청 찬양이에요.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이런 문자들처럼 오후 시간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매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이 시간 더 간절히 함께하게 돼요. 함께 기도하면 한 뼘 한 뼘 우리 통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겠죠. 라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샵 1069번과 더불어서 우리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깨끗한 음질로 또 들으실 수 있고요. 로그인하시면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어 찬송 함께 올려드린 노래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항상 우리들이 등을 밀어주시며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는 둥대와 같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언제나 걸어가게끔 우리를 도우시고 빛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1: 우리의 빛되시는 주님, 우리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경도 단천이 고향인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세문안 교회 세운 성가대였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주님과 승리의 은혜 가득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함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메리 제인의 참 아름다워라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시는 동안 OFP데이 함께 하시는 동안 보내주신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우리 청취자분 가운데 선정 통해서 오늘도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죠. 이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광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두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북한에도 자유를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어제 기도회에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드렸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한반도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악인보다 의인이 많아지는 우리 남과 북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아멘이라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출석 인사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이 땅이 되기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로선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극동방송 통해서 또 곳곳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복음 통일을 낯설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오늘 또한 약속해 주시기를 함께 도전하면서요.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한 분 한 분 방송 끝나고 다 읽고요.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그런데 이제 전도도 안 하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전도를 해야 하잖아. 세례를 주고 1년에 그래서 1,000명 막 1,500명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그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나다 그랬어. 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다. 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서 뭐 예수 생명이 내게 있을 때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포할 때 말씀의 생명이 묻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옆에 매달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주님이 본래 하나님의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줘야만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강단에 딱 서면 원고를 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의 생명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생명계,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에 베낄 때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시인할 때에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 우리 종회의 주제인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나의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면 음성을 듣는 거요. 그것을 듣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요. 감추었던 만나, 배고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이 없고 뭐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는 거요.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는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긴 손이 그 새긴 것을 받는 자는 그 위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의 영적인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공동체 백석이라는 것을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백석의 총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교회에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0: 기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 설마 하나님은 역사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

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바라게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역동성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먼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주권적인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침노와 하나님 열어주심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문을 여실 때 성령을 통해 인간이 반응하며 돌파하는 하나님의 신인 협력적인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거룩한 복음 공동체 연합, 바로 코이노야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한 코이노야 교제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안에서 교제를 공유했던 생명적인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하늘문은 혼자만의 영웅주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지요. 장작불 하나는 금방 꺼지지만 장작더미가 함께 모였을 때는 엄청난 화력을 내며 주변에 추위를 녹이는 강력한 불길이 됩니다. 두 번째, 지상 대사명을 향한 거룩한 올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관격을 그대로 닮아가도록 훈련하는 삼천체 헌신을 뜻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분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의 삶을 올인한 것이지요. 보물을 발견한 상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본사하는 세상의 가치를 기꺼이 던지고 제자 삼는 일에 올인하게 됩니다. 또한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자의 삶은 세 번째, 나의 작은 자 됨을 깨닫는 겸손입니다. 위대한 위인 사울인, 사울이란 말은 본래 뜻은 큰 자죠.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만난 후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바울, 작은 자로 이름이 바뀌었죠. 은혜 하늘문이 크게 열릴수록 인간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게 되고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아질 때내 안에 그리스도는 가장 크게 나타나시겠죠. 벼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듯이 하늘의 비밀을 많이 아는 사도 바울은 사역의 말년에 디모데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자의 삶을 네 번째 부르심에 목숨을 거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라는 뜻의 아포스톨로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보냄을 받은 전권 대사를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주신 왕의 명령을 듣고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대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국가의 대사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을 보낸 국왕과 나라의 국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대변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제 삶은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복입니다. 순종을 뜻하는 헬라어 후파코에는 아래서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듣고 그대로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절대적인 순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라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를 향해 그 지팡이를 내밀 때 비로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제 삶은 여섯 번째 실상을 끌어당기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할 때이 실상이라는 뜻은 잘 알듯이 후포스타시스, 보증서, 미파심이라는 말이죠. 하늘문이 열려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손에 쥔 법석 등기부 등본, 이 슈퍼스타시스가 바로 법석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쥐고 있는 사람은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어도 그 집이 자기 집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제 삶은 삶을 바꿀 만큼의 뜨거운 성령의 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나미사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힘과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겠죠. 하늘문이 열려 성령의 두나미스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단단한 죄의 단단한 진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파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단숨에 길을 만드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은 인간의 무기력함을 깨뜨리고 사명의 길을 뚫어냅니다. 또한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자의 삶은 시련 속에서 완성되는 영적인 인내를 하게 됩니다. 슈퍼모네라는 뜻은 무거운 짐 아래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견뎌내는 이 거룩한 기상의 인내, 이 인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에 하나님은 어떤 시련도 잘 참아내고 이겨내는 영적인 장사가 되도록 때로 어떤 분은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림픽 금메달 달기라는 영광을 바라보는 운동선수는 하루 10시간의 고된 훈련과 육체적인 고통을 거룩한 기쁨으로 견뎌낸다고 합니다. 또한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자의 삶은 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이김은 정복하다, 완승하다라는 나이카오라는 헬라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돈으로 승리하려 하지만 하늘문이 열린 성도는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이미 경기의 결과가 완승으로 끝나 녹화 방송을 보는 관람객은 경기 중, 경기 중간에 아무리 위기 상황이 나와도 결코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미소 지으며 경기를 봅니다. 또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자의 삶은 마침내 부여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나오죠.
이 의회 멸과

0: 아니, 그 스테파노스는 고대 승리의 한 경주자에게 씌워주는 영광과 천사의 승리관입니다. 땅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늘 문을 누리며 제자 삶의 올인한 자에게 하나님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속지 않을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수십 킬로미터의 고통을 뚫고 결승선에 들어섰을 때온 성정의 환호 속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눈물을 흘리는 영광의 순간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침례하는 자가 실천할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례를 당하나니 침례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역동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침례하다로 번역된 헬라 동사 비아소마인과 침례하는 자를 뜻하는 비아스테스는 영적인 거룩한 열성 또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나아가는 결단력과 적극성 거룩한 집념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욕심이나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영적인 거룩한 전쟁을 불사하며 믿음으로 돌파하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와 믿음으로 말씀 굳게 붙잡고 진군하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의 도전을 성경 말씀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파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결박과 세상의 견관진을 믿음의 폭풍으로 무너뜨리며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로에 위치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1-742-1968 혹은 휴대전화 010-4557-1734번 센텀 주님의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10-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피아노 전공자를 우대하며 주 업무는 일부 예배 반주 및 격주 오후 예배 반주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 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 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교회에서 사무 간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한글 오피스와 엑셀 및 문서 작업에 능숙한 여성 세례교인입니다. 지원 방법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메일 주소 등 자세한 사항은 051-747-00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이 9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 부산 극동방송 방송사 사옥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방송가족과 전파선교사 운영위원 등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7559-60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샵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예배하는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손을 펼치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 펼치심 가운데 놀라운 보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다가오심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그 이름이 누구예요? 삼손.

이 삼손이라는 나시린이죠. 근데 그의 오늘 뒷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아니,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죠. 그 모습을 2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완전한 실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한때는 대단한 힘을 자랑했던 사람이고 능력을 자랑했던 이 삼손이 뭐가 뽑혔어요? 두 눈이 뽑힙니다. 한간 노줄에 메어 끌려다니는 당시 여인들이나 하는 맷돌질을 하고 있는 게 그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가, 그 대단한 힘의 능력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됐고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처지가 되었죠. 여러분, 삼손은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됐을까요? 왜 완전히 실패해서는 비참한 신세, 이 비참한 신세로 몰락하고 말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에 실패했다. 예배에 실패했다. 완전히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삼손만큼, 이 삼손만큼 예배에 성공할 기회를 얻은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나시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주가 금지되어 있어요. 시체의 접촉도 제외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예배하기에 좋은 그런 최적의 삶들을 그는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패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작은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손이 단순히 그냥 나시린으로 살아가다가 그 삶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서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된 게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함이 그를 찾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랑 오버가 되느냐? 저의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과도 오버랩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은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정말 진실되게 갈망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분명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님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감격을 누리고 은혜의 충만함을 받는데 오래 신앙생활한 나는 그런 만남과 감격이 너무나도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삼손의 몰락의 증후인 거죠. 예배의 실패의 전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과연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삼손의 몰락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 예배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걸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해라.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소망을 위해, 소망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삼손 에피소드의 결론 부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삼손 이야기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고 그리고 절대로 잊혀지면 안 되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바로 그의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시는 주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시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사실 이 시작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삼손의 그 20년 사사 생활을 요약하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가요?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시작했다라는 단어가 삼손의 20년 사사 생활을 요약하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는 삼손이라고 말을 하면 보통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힘입니다. 그렇겠죠.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 블레셋을 꼼짝 못하도록 압제했으니,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삼손하면 무조건 힘이겠죠. 또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바로 나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아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자기만의 길을 가는데 그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그 길이 있는 거죠. 그분을 기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 그게 바로 나실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삼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실인이라는 그 길을 잘 걸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그 길에서 떠나서 그 규율을 어겨가면서 예배자가 아니라 영적 가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슬아슬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한 번 그 길을 떠났을 때는 괜찮았는데 반복되게 그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누적된 실패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실패에 따른 혹독한, 아니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의 인생에 딱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런 삼손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요, 삼손 이야기의 처음과 마지막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난임으로 고통받던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삼손의 출생에 대해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의 출생은요, 그 예고는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이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40년 블레셋의 압제와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40년 동안 압제와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시 다가오셔서는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분께서 삼손이라는 이 사람의 출생을 통해 위대한 구원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장 25절에서 그 성취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장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분명히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삼손이 출생하고 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언된 삼손이 마노아 부부에게서 태어났고, 태어난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여호와께 참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복이 2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셔서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그 무엇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권능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예배하는 자로 바로 이 삼손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지막 인생 장면에서도 역시 그의 머리가 자라게 하심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인생의 시작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침이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등장이었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요, 그의 시작과 끝이 그랬다면 그의 인생 내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죠. 다시 시작하셔서는 예배의 실패를 반복하는 삼손에게 부지런히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때로는 설복하셔서 소망의 일들을 일으켜 주셨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시작하셨다라는 단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그의 가진 힘이 맞습니까? 그가 나실인이라는 그 자체가 맞습니까? 그가 머리를 깎이고 힘을 잃어버린 것, 그게 핵심 키워드가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삼손의 진짜 핵심 키워드는 언제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 언제나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비록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예배를 드리는 내내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진짜 결코 실패한 얘기가 아니에요. 비극이라고 결론 짓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의 실패한 것 같은 삶, 실패한 것 같은 예배, 인생, 그의 사명에 우리 하나님 언제나 열심으로 늘 다시 시작해 주심으로 너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 아멘.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의 소망을 예배를 통해 창조해 내실 것이다. 바로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 발견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실패한 내 인생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소망이 옴두께 될 것이다. 소망이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열심이 소망을 창조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기회를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이 예배를 하는 내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발견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손이 내 손과 만나게 될 때,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과 접촉이 일어나게 될 때,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며 그 소망의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배하며 그 소망의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드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된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로 시원케 마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예배자의 태도도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배는 예배는 내 안에 있는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리얼하게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뻔한 대답 말고 과연 내가 이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고 또 예배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위해 왔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사실 삼손은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이 왜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예배를 통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살았고 그래서 그런 삼손의 이 비참한 인생 말로가 어떠했느냐 다시 21절을 보시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눈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눈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이 이제 빠지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해요. 노줄에 메였죠. 그 장사가 이 노줄에 메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됐죠. 자, 질문.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매일 그 맷돌도 큰 맷돌이 아니에요. 작은 여성들이나 돌릴 수 있는 그 맷돌을 돌려가며 이 반복된 일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삼손이 그 큰 덩치에 맷돌 앞에 서서 맷돌을 돌리며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억울했을 겁니다. 원망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분노도 나타났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매일같이 원망하고 매일같이 분노하고 매일같이 억울해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한 3일을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망하려고 해도 원망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분노도 그렇고 억울함도 그래요. 삼손도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워서 그 삶이 자꾸 그렇게 쏟아졌는데 근데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삼손이 맷돌을 갈면서 깨달은 게 뭘까? 바로 그의 마지막 기도에 그의 깨달음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마지막 부분이 마치 삼손이 자기의 억울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맷돌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 삼손의 그 등에는 맷돌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의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다면 지금 이 28절의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속에는 그가 왜 예배자로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한 처절한 후회와 회개가 그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예배자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는 했는데 예배를 하면서 무엇이 진짜 블레셋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어떤 블레셋과 싸워 이겨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마음이 꽂혔고 자기의 힘으로도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블레셋만을 상

반대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힘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 블레셋이 진짜 블레셋이 아니라 진짜 블레셋은 어디 있었느냐? 삼손 자기 안에 존재하는 블레셋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 안에 있는 블레셋이 어떤 블레셋입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늘 자기 욕망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거 해야만 성이 풀리는 이런 죄된 본성 안에 있는 블레셋, 그게 삼손 안에 있는 진짜 블레셋이고 삼손은 그 적과 싸웠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드디어 깨닫고서는 비로소 삼손의 그 마지막 모습 속에는 진짜 예배자로 변화되어 있는 삼손의 모습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삼손이 오늘 뭐라고 두 가지 간절히 구하느냐. 첫 번째, 나를 뭐 해달래요? 기억해달라. 이 말은 다시 자신을 하나님 손에 붙들인 예배자로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강하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이 말은 완전한 힘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복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자기 머리카락으로 상징되는 자기의 힘, 지금까지의 자기의 교만함, 부정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이제 이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로 그들과 싸우겠다. 한마디로 예배하며 싸우며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는 표현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반드시 결단하고 또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숨어있는 블레셋이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블레셋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 그리고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힘,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내 안에 있는 블레셋과 싸우겠노라. 바로 이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뭐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블레셋과 늘 멀어지려 하고 그 블레셋 찾기보다는 뭔가 나에게 주어질 무엇인가만을 찾으러 살아가고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참된 예배자가 된 삼손, 그 삼손에게 하나님이 다시 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대적이 외부에 있는 블레셋에서 내면에 있는 블레셋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뀜이 그에게는 다시 서게 하는 기회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0절 말씀인데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힐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번 궁금한 거예요. 진짜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 몇 명을 죽였고 오늘 몇 명을 죽였나 세어보니까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의 수가 1,000명 조금 넘었어요. 근데 오늘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예배하며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블레셋과 싸워 이기며 예배했던 그때 죽은 사람이요, 여러분, 신전 지붕 위에 있던 3,000명 플러스 더 많은 알파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상상이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회복하고 싶으실 때, 내가 돌아간다면 꼭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가야 될 그때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고 더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체험받는 바로 그 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0: 삼손은 진짜 실패한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맷돌 앞에서 통곡하고 슬퍼하며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나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삼손의 실패를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심으로 예배자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를 박원신전 두 기둥에 서게 하심으로 예배자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혹 너무 많은 인생의 실패와 또 예배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예전과 같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삼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삼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인생에 소망이 있고 결국 끝이 좋을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 다시 나를 자라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옆에 서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동부교회 051-529-9018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2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효수입니다.
1: 네, 주말 은혜 중에 잘 보내셨죠? 저도 믿음으로 고 진행하는 장대진입니다.
0: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 아멘. 네, 예수 믿는 분들 감사가 마땅한 일인 줄은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요 감사 일기를 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0: 할렐루야.
1: 그게 좋은 걸 아는 거예요.
0: 네,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로 시작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부산 하늘 파란이 가을 날씨도 감사하고 고혜수 씨와 방송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산 극동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장숙경 권사님이 1번으로 지금 문자 주신 것도 제가 엄청 감사하고 있거든요. 아, 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샵 0933 울정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감사가 가득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1: 네, 힘찬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출발합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 치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고 1부와 함께하고

0: 그십니다.
1: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장대진이고요. 고여스 PD와 함께 진행하면서 장고 PD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별로 호응은 없습니다. 저희만 주장하고 있어요.
0: 오늘도 6574님께서 15땅 치자마자 바로 샬롬샬롬 오늘도 출첵합니다. 가장 먼저 인사 남겨주셨어요.
1: 네, 15시 00분 39초에 보내셨는데 네. 보통 10초 이내에 보내시거든요. 제가 순간 오늘 안 보내시나 생각했는데 우리 6574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874님 그리고 서울에서 방송을 늘 애청하시는 4277님.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리는 이유는 문자를 보내셨는데 소개가 안 되면 얼마나 섭섭하세요. 네. 일일이 이렇게 제가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0742님 오늘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요. 네,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1: 3874님 신청 찬양 있네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아, 죄송하지만 이 시간엔 빠른 찬양만 틀어드려요. 너무 좀 느리잖아요.
0: 네.
1: 4시에 신청하시고요. 3시에는 좀 힘있는 찬양. 뭐 보혈 찬송도 좋고요. 그렇게 신청하시길 바라고. 우리 김선현님 서울에서 모처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신청하셨는데 이거 느려서 4시에 틀어드리겠습니다.
0: 0742님은 한 주간 여행 다녀오느라 함께 못했는데 해외에서 못 들은 방송 오늘 함께해서 기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우리 혜수 씨가 겸손해서 소개를 안 했는데 이게 있었어요. 고혜수 PD님 감미로운 목소리 드디어 듣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신랑 잘한다는 얘기는 잘 안 하고 고혜수 PD 진행이 너무 격조 있고 세련되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조금은 나른해지고 지칠 수 있는 시간인데요. 풍성한 찬양, 힘 있는 찬양으로 새 힘 얻는 시간입니다. 새 힘 얻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네, 3874님 재빨리 빠른 곡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런 곡이죠. 따라 부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옹기장의 음성으로 함께하는데요. 찬양 후에 오는 10월 15일 찬양대합창제 무대를 꾸며주실 포도원교회 찬양대를 이끌고 계시는 신덕균 지휘자님과의 인터뷰 장대진 PD와 함께 만나봅니다.

0: 네, 오늘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제35회 극동방송 찬양대 합창제가 열립니다. 전국에서 모인 찬양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각 교회의 찬양으로 또 준비한 찬양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는 은혜로운 무대 준비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무대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 포도원교회가 함께해서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포도원교회 찬양대를 이끌고 계신 신덕균 지휘자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1: 포도원교회 시원 찬양대 지휘를 맡고 있는 신덕균 장로입니다.
0: 네. 지휘도 맡으시고 또 교회 실무장로님이기도 네. 하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야, 이번에 포도원교회에서 정말 관심들이 네. 많다고 들었습니다. 몇 분 정도 참석하세요?
1: 아, 네. 이번 무대는 포도원교회에서 여러 찬양대가 함께하는 연합 찬양대로 참가하게 되는데요.
0: 네.
1: 예, 200여 명의 콰이어와 와. 40여 명의 연합 오케스트라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0: 네. 예. 한 250여 명이 참석을 하는 거네요.
1: 네네, 그렇습니다.
0: 와. 그 교회 차원으로도 목사님도 그러시고 성도님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다면서요.
1: 네네,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대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지금 모여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네.
0: 아무래도 그래서, 다른 지역도 네. 아니고 부산에서 네. 열리는 찬양대 합창제에서 포도원 교회에도 의미가 특별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먼저 부산 극동방송에서 부산에 이런 귀한 찬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그 무대에 저희 포도원교회가 함께하게 되어 큰 기쁨과 또 거룩한 부담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합창제는 단순히 음악적인 기량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불러야 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자 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1: 네.
0: 부산의 지금 이번 찬양대 합창대 특징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찬양대들이 나온다는 건데 네. 포도원교회가 지금 부산을 대표하게 되셨거든요.
1: 네.
0: 어떤 곡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1: 네. 네, 이번 무대는 저희 교회에서는 그 김재훈 선생님 편곡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과 피터 제이 윌 하우스

0: 호스키 편곡의 승전가 두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은 곡이고요. 승전가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두 곡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아, 우리 주유자님 음성만 들어도 벌써 은혜가 넘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네, 지금 특히 찬양대 합창제는 저도 단연간 진행을 해보면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원들이 먼저 은혜들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0: 네네.
1: 지금 뭐 연습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또 은혜가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0: 제가 연습하면서 대원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대원들에게 200명의 대원들이 함께 하니까 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는 말씀을 자주 대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정이나 박자, 소리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또 저희들 연습하면서 음정도 맞추고 또 소리를 통일하고 호흡과 프리징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원들의 소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혜하는 저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많은 대원들이 개인적인 일상과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매주 시간을 내어 연습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대원들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네.
1: 아이고, 말씀만 들어도 참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자,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네네.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0: 네.
1: 자, 부산 지역의 많은 성도님들 그날 콘서트홀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자고 초대의 말씀, 네네.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 포도원교회가 지난달에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저희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시며 교회를 부흥시켜 오신 사랑하는 우리 김문은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였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어서 전남수 목사님을 제4대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교인들의 한마음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일천강국 포도원교회를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포도원교회가 합창제에 참가하게 되어 성도들의 다짐의 계기가 된 것 같다. 참 감사하고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잘 불러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런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에서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관객들에게 참 잘 부르는 찬양대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 그것이 저희가 바라는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아멘. 네, 지휘자님께서 이렇게 기도와 또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당일 부산 콘서트홀에서도 가장 최고의 무대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지휘자님 그럼 남은 기간도 기도 가운데 연습 잘 준비해 주시고요. 콘서트홀 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지금까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제35회 극동방송 찬양대 합창제 포도원교회 지휘하고 계신 신덕균 장로님, 신덕균 지휘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이어지는 찬양은 포도원교회 찬양대를 이끌고 계시는 신덕균 지휘자님 그리고 포도원교회 연합찬양대의 살아계신 주 예배 실황으로 함께합니다.

0: 아멘. 힘찬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1: 네, 우리 장숙경 권사님 신청하신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김정성 목사님의 힘있는 음성으로 찬양 듣고 함께 부르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0: 네, 오늘따라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힘나는 찬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극동방송이 친절하거든요. 여러분 문자 주시면 웬만하면 소개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방송은 이렇게 보내시면 그냥 지나가고 말 수도 있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소개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또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웬만하면 소개해드리려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이 계신데 0552님 참 특이하시네요. 장고 PD님 화이팅. 저는 연제구 부산 디귿 시옷교회 성도라고 교회 이름을 안 밝히셨어요.
0: 네.
1: 이름은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땐 동산교회 성도님이 아니신가 싶은데 담임 네. 목사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0: 저에게 퀴즈를 내셨네요.
1: 아, 부산 동산교회 맞으시죠? 제가 동산교회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0: 와. 네.
1: 네, 0552님. 그 동산교회가 전도에 참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0: 네.
1: 그 전도 권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사 오자마자
0: 와우.
1: 두 번이나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오라고.
0: 과연 동산교회 성도님이 맞으실지.
1: 누구. 예, 디귿 시옷 궁금합니다. 가산교회 이상하잖아요.
0: 네.
1: 제가 볼 때 동산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0: 저희가 찬양 나가는 동안 계속 어느 교회일지 맞추고 있었습니다.
1: 네. 자, 믿음으로 장고 PD님 아주 응원한다고 사연 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아,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1419님 믿음으로 고. 이런 문자 좋아요.
0: 아멘.
1: 맥락 없는 이런 문자 좋습니다.
0: 0552님께서 정답을 발표해 주셨어요.
1: 네, 그지요. 흐흐, 동산 빙고. 이게 뭡니까, 이게? 처음부터 동산이라고 하셨으면 저희가 그냥 동산이군요 하고 말했을 텐데.
0: 네.
1: 자, 연제구에서 교회 찾으시는 분, 동산교회.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참 좋으세요.
0: 이렇게 교회를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주셨습니다.
1: 그 목사님이 아니신가 갑자기 의심이 드는데, 네, 연제구에는 동산교회. 여러분들도 교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이어지는 찬양은 크룩스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찬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0: 맨 쥐와 같이 길 가는 것 정자를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1: 네, 힘찬 찬양으로 은혜받고 여러분들 사연 소개하면서 하다 보니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는 이 노래 들려줄 수 있냐고 우리 9076님 사연 주시거든요.
0: 네.
1: 저희가 이게 음원이 없네요 보니까.
0: 아침에 네.
1: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고필이 이 노래 아세요?
0: 여름 성경학교 주제송이라고
1: 맞아요.
0: 하는데
1: 종소리 네. 크게 울려 우리를 부른다 음원이 없어 불러드렸어요. 이게 네. 귀에 익숙하신 분들은 최소 4학년 이상이시고요. 이게 언젠가부터 각 총회가 교단별로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를 매년 만들기 때문에
0: 네.
1: 이게 통일되는 기계가 모르거든요.
0: 이렇게 직접 불러주시니까 더욱더 두 배로 감동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1: 두 배로 감동받으시거나 아니면 화가 나시거나 죄송합니다. 잘 불러야 되는데 네. 자, 우리 운영위원이신 김경혜 권사님 선한 주님을 믿네 운전하다가 우리 지사장 목소리 듣고 찬양 신청한다고 하셨는데요. 요 찬양도 내일 보내드려도 되죠, 목사님? 오늘 준비가 안 됐어요.
0: 네, 열심히 제가 찾아서 선곡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우리 김경혜 권사님하고 특별히 우리 9076님 내일 꼭 들으세요. 신청하신 곡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4시에 2부로 찾아오겠고요. 진행의 고혜수.
1: 장대진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천국 소망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과 영이 있어. 육과 영이. 영이 떠나가면 죽은 몸이래. 창조의 원리에서 흙으로 가는 거요. 이 신학자들 흙으로 가는 거. 영혼은 어디가? 천국 가는 거야. 천국. 천국 있어, 신학자들아. 믿어야 되는 거요. 믿어야 되는 거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형은 살리는 거래. 표준 세번역이면 문자, 학문은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면 더불어 육도 사는 거요. 사랑하는 동작자 여러분,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목매이지 마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 요한복음 6장 38절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자 뜻을 이루는 것이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아버지 독생자가 온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것도 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응?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선자의 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것은 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기근을 즐겁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 신학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니까 키는 즐거운데 내 가슴은 메말른다. 내 영혼은 메말른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읽고 상고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는 노예가 되고 총회가 됐으면 좋겠어. 네? 내 교회 내 노예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품을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째 하나님이 돼서 기도운동 성령운동 회개운동이 확산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한국교회를 개혁하며 세계를 선교하는 우리 종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9월 21일 월요일 믿음으로 고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 첫 찬양 감사함으로 C5 밴드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음감으로 C5 밴드의 음성으로 함께하면서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혜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 감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눈을 뜨고 두 발로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 있음에 새삼 감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함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와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함께하고 계신 분들, 또 2부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귀한 말씀이 담긴 말씀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1772님, 오늘 처음으로 채팅을 통해서 연락 남겨주셨어요. 믿음으로 고 보내주시면서 인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5093님, 앱을 통해서 믿음 말씀 카드 받아가셨습니다. 4277님도 1부에 이어서 2부도 출첵합니다 남겨주셨고요. 9671님, 조석으로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더운 날씨, 목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응원합니다.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날씨가 조금 차가워지는 환절기에 가장 목감기 또 감기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 꼭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1772님 신청곡 두 곡 보내주셨네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신청합니다. 반갑습니다. 보내주셨네요. 7074님도 믿음, 4272님도 믿음 말씀 카드 모두 받아 가셨습니다. 귀한 말씀 카드 받아 보실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믿음, 믿음이라고 보내시고 귀한 말씀 카드 받아 가시고 오늘도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감사함으로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아라스팜 김 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섬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긋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로에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흥겨운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 오늘은요, 성경 속 단서를 풀어가며 미션을 해결하는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또 이어서 0742님 2부 함께합니다.

출첵해주셨고요. 0720님은요, 믿음. 고피디님 미안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시작되는 월요일이 제일 바빠요. 제대로 출첵을 못해서 정말 서운하시겠지만 듣기라도 할게요.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3874님도 샬롬 신청곡들 이어서 보내주셨네요. 한 주 시작인 월요일 가장 바쁘고 또 분주하실 텐데요.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퀴즈도 푸시고 힘찬 찬양으로 힘내시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성경 퀴즈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1772님께서 신청해주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샬롬 노래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오고 말씀탐정단 성경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퀴즈를 출제해 주실 순복음 안락교회 김진형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단장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형 목사입니다.
0: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단장님?
1: 아, 이번 한 주 동안 저희 교회 공사가 많아가지고요. 공사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0: 네. 굉장히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1: 맞습니다. 네, 지금 몸에 막 끓이고 막 이렇게 네, 작업하느라고.
0: 직접 몸을 쓰셨나 봐요.
1: 갑자기 사고가 나서 뭐 편성 재정이 편성된 것도 없고 해서 이제 그걸 네. 처리하느라고 우리 방송 간사님하고 열심히 이제 몸으로 떼었습니다.
0: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맞습니다. 공사가 다망합니다.
0: 네, 사사사형님 공사가 다망하시군요.
1: 맞습니다.
0: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네, 목사님.
1: 네.
0: 그치만 제가 항상 놀라는 건 네. 목사님께서 이 퀴즈를 출제하시기 시작하심과 동시에
1: 네.
0: 눈빛이 달라지세요.
1: 아, 그렇습니까? 아, 제 방송 체질인 것 같습니다.
0: 힘드시지만 딱 출제하실 때는 눈빛에서 뭔가 빛이 반짝.
1: 아, 이거
0: 나오세요.
1: 청취자님께서 보셔야 되는데, 이거.
0: 네, 아, 아쉽네요. 그러게요. 제가 이 눈빛을 보고 그대로 전달해드리도록.
1: 감사합니다.
0: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1: 네.
0: 성경 퀴즈를 출제하고 있는데,
1: 네네.
0: 점점

0: 목사님의 퀴즈가 놀라워요.
1: 아, 그렇습니까? 어떤 예. 부분이 놀랍죠?
0: 이 방 이름도 그렇고요. 안에 숨겨져 있는 이 퀴즈들이 제가 미리 봤잖아요. 네. 볼 때마다 와, 어떻게 이걸 생각해내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요즘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0: 설교 준비보다 네. 더욱더 이렇게 공을 들이시는
1: 세 글자 단어라는 게 매우 힘듭니다.
0: 힘들죠. 네. 근데 이걸 또 방 이름과 또 연결하시고
1: 그렇죠. 네. 네. 제가 이번에 했던 지지난주에 했던 거 가지고 네. 이번 제 청소년부 설교 때 설교를 했거든요.
0: 아 정말요?
1: 학생들이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0: 와 이렇게 또 그렇죠. 연결해서
1: 하나님이 다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목사님의 정말 열정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퀴즈 많은 분들께서 잘 맞춰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 함께 해주십시오.
0: 네, 전체적인 규칙 한번 더 소개해 주시죠.
1: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 방탈출은요, 매주 하나의 방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세 개의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숨어있는 세 개의 단어의 가장 앞글자가 중요한데요.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읽으시면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단어가 오늘의 최종 잡이 되고 최종 단어를 완성하면 방을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 각 단서마다 문제와 힌트가 주어지고요. 여러분들은 문자와 앱으로 정답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정답을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단어가
1: 문설주,
0: 두 번째 그렇죠? 단서가
1: 지성소였습니다.
0: 세 번째가
1: 기쁨이었습니다.
0: 그래서 이 각 앞글자를 딴
1: 네, 문지기였죠.
0: 네, 이렇게 퀴즈를 계속해서 맞추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글자를 조합을 해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한 단어가 완성이 맞습니다.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저희가 당첨자에게 선물을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단장님 오늘 네. 방은 어떤 방인가요?
1: 네, 오늘 방은요 승리의 방입니다.
0: 승리?
1: 네.
0: 와우.
1: 제가 오늘 그래서 좀 승리의 방이기 때문에 네. 텐션을 가득 주고 왔습니다.
0: 빅토리. 네.
1: 빅토리.
0: 승리의 방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 기대해 보시면서 방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1: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영혼의 평안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과 튼튼함을 위해 기도하며 사용한 표현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별별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몸이 튼튼하고 굳세다라는 뜻을 가진 이 성경의 단어인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0: 와, 찬양 가사이기도 하잖아요.
1: 너무 많죠.
0: 네, 축복송
1: 맞습니다.
0: 들어가 있고요.
1: 불러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0: 네.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벌써 나오시네요.
0: 네, 힌트 그래도 하나만 주시죠.
1: 모세가 시편 90편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기도에서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별별하면 80이라도 라고 합니다.
0: 네. 힌트 주시니까 바로 계속
1: 오늘은 문제가 쉽기 때문에요. 네. 힌트를 어렵게 드리려고 합니다.
0: 저도 힌트 하나 준비했는데
1: 뭐죠?
0: 저희가 기도할 때 영육 간의
1: 맞죠.
0: 별별을 위해서
1: 맞습니다.
0: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1: 그렇네요. 진짜 많이 하는 단어네요. 네.
0: 이 단어 아마 서로 기도를 해보신 분들 몸과 마음에 별별을 위해서
1: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0: 계속해서 정답 올라오고 있고요. 네. 오늘따라 새싹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첫 번째 난이도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1: 제가 노래 이참에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0: 정답만 안 밝혀주시면 네.
1: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별별하기를 간구하네 이런 노래
0: 있죠. 네. 이렇게 감미롭게 불러주시면 정답을 안 맞출 수가 없겠는데요.
1: 그럼요. 뭔지 다 빨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0: 네. 아, 제가 오늘 찬양 힌트를 또 준비를 했는데
1: 또 바로 직선적인 겁니까?
0: 맞습니다.
1: 아하.
0: 정답이 들어있어요.
1: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겠는데요.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문자를 통해 보내실 수 있고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소리엘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자여 찬양 힌트입니다. 집중해서 잘 찬양 따라 부르시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장님, 네.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1: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혼의 평안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과 튼튼함을 위해 기도하며 사용한 표현인데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별별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몸이 튼튼하고 굳세다라는 뜻을 가진 이 성경 단어인 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네, 직접 단장님께서 찬양도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로 불러

0: 주셨고요.
1: 그렇죠. 뒤에도 감미로운 수르디 입고 왔죠.
0: 힌트 찬양도 소리엘의 사랑하는 자여 이 찬양 맞습니다. 함께 따라 부르신 분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고요. 오늘 특별히 처음 보내시는 새싹분들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1: 이 시간대 정말 많으신 것 같네요. 새싹분들이.
0: 네. 오늘 어렵게
1: 너무 네, 많으셨는데
0: 한 분을 선정했는데 정답부터 그렇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요 강건입니다.
0: 네, 몸이 튼튼하고 굳세다라는 뜻을 맞습니다. 가진 강건 정답이었습니다. 한 분 발표해 주시죠.
1: 네, 1772님 강건하십시오.
0: 네, 아멘. 1772님 강건 강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2707님은요 네. 지금 물리치료 받으면서 듣고 있어요. 저는 정말 강건해지고 싶네요. 정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네, 이 강건이라는 단어가 꼭 마음에 와닿으시겠습니다.
0: 네, 시간 그리고 병원 가시는 길에 혹은 치료를 기다리시는 길목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1: 오후 진료 받으시면 이 시간에 참 기다리는 네. 시간이시겠다.
0: 이 시간에 맞아요. 정답 함께 맞추시면서 영육간 강건을 위해서 맞아요.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4838님 강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셨고요. 그리고 4969님도 오늘 처음 보내주셨는데 오늘 오.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 카드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강건 정답 정말 많이 맞춰주셨네요. 네,
1: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 그렇죠.
0: 이 답은 나중에 최종 정답의 힌트로 쓰이니까요 앞글자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조합하셔서 맞습니다. 최종 정답까지 맞추셔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1: 강별별입니다.
0: 네 바로 다음 단서로 갈까요.
1: 두 번째 단서는 인물 퀴즈입니다. 이 사람 두 글자인데요 별별은 은혜, 은총이란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나시린 서원 기도를 드리며 절망적인 고통 속에 통곡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으로 바꾼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이 두 글자 별별은 누구일까요? 라는 네, 질문입니다.
0: 두 번째 퀴즈는 인물 퀴즈네요.
1: 네, 맞습니다.
0: 두 글자입니다.
1: 두 글자.
0: 오... 네 오늘 정답 처음부터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부터 오답이에요.
1: 아하 아 제가 보니까 그 머리에 삭도를 얘기하시니까 네. 이거 뭐냐면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0: 네
1: 아, 바로 바뀌셨네요.
0: 네 집중해서 네 집중해 들으셔야 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아시린 서원 기도를 드린 네. 믿음의 어머니죠.
1: 그렇죠.
0: 네.
1: 힌트를 드릴까요?
0: 좋습니다.
1: 네, 오늘은 답이 쉽기 때문에 힌트를 어렵게 드리려고 합니다.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0: 오.
1: 네. 오. 그 엘가나의 다른 부인은 브닌나가 있죠. 그 브닌나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합니다.
0: 아, 맞죠.
1: 아, 서사가 강합니다. 우리 아침 드라마에 나올 만한 주제 예. 주인공 같은 그런 예, 여자 주인공 같은 캐릭터입니다.
0: 네, 오늘따라 이렇게 오답이 조금 섞여서 보이는데
1: 아하, 네.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아들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0: 힌트를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네. 숫자를 셀 때
1: 아하 안 돼요 그거 내면 큰일 납니다. 아, 그거 큰일 납니다. 네.
0: 숫자를 셀 때 이것 둘 셋 그렇죠. 넷 이렇게
1: 군대 가면 그렇게 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합니다. 네. 하나 더 할게요. 좀 직설적인 힌트입니다.
0: 네, 여러분 좋습니다.
1: 그 이거 하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였던 오.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0: 아 그래서인지
1: 그렇죠.
0: 1455님은 사무엘이요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네,
1: 그 배경이 비슷하니까
0: 네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전 0933번으로 정답 문자를 통해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 이 정답이 어머니 별명이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2707님
1: 맞아요.
0: 정답 과연 맞을지 별명이 맞으실지 한번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오는 동안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비던스 워십의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1: 정답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물 퀴즈였고요. 이 사람은 별별 두 글자인데요. 은혜와 은총이란 의미를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나시린 서원기도를 드리며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통곡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으로 바꾼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네, 인물 퀴즈였는데요.
1: 네.
0: 좀 헷갈리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1: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0: 힌트를 팍팍 주셔서.
1: 그렇죠.
0: 다 정답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내고 계시고요. 오늘 특별히 처음 보내신 새싹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 네, 많으십니다.
0: 그분들이

0: 있어요라고 감사합니다 주님이라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분은 벌써 이미 본인의 삶이 사빨삼빨님의 삶은 한나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멘. 딸도 그 뒤를 보고 따라가지 않나 네. 생각이 드네요.
1: 그리고 또 아까 2707님도 저희 어머니 별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한나 맞춰주셨어요. 아,
0: 따님은 어머니를 보시면서 어머니 별명이 한나라고 하면 정말 어머니를 존경하시겠어요.
1: 네. 네. 믿음의 어머니 와. 한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4969님도
0: 네, 간절한 기도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믿음의 어머니시죠 라고 아, 정말 많이 이분은 한나를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셨던 분이신 것 같네요.
1: 아멘. 그리고 또 사무엘, 삼손 다양한 정답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믿음의 어머니라고 맞아요. 하니까 바로 다 고쳐서 네. 하나, 한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하나, 둘, 주셨습니다. 셋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한 분 정말 어렵게 뽑았는데요. 네. 발표해 주시죠.
0: 네. 8249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8249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벌써 두 번째 단서까지 풀어봤는데요. 와. 마지막 세 번째 문제까지 푸셔야 최종 정답 알아내고
0: 맞습니다.
1: 또 오늘 승리의 방입니다. 네. 승리의 방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서 마지막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단장님 출제해 주시죠.
0: 네. 세 번째 단서입니다. 환난 날에 다윗은 시편 20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 별별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초소를 상징하는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1: 네, 이번에도 두 글자죠.
0: 맞습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이 별별에서 도우신다라고 오. 말씀하시죠. 전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1: 네. 네. 힌트를 좀 주시죠.
0: 이게 성막에 있는 장소고요.
1: 네.
0: 네. 세 가지 중요한 제사 도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1: 오.
0: 금초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 세 개가 있었죠.
1: 맞습니다. 시작부터 또 오답이 좀 보이는데요. 지난주 정답 아마 지난주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0: 그렇죠.
1: 아실 것 같아요.
0: 네, 지난주 정답을 장소를 지나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장소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제일 중요했던 일이 뭐였냐면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였거든요. 어떤 일이 와도 불은 지켜야 됐어요.
1: 네.
0: 그 불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네,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들은 항상 이곳에서 늘 바쁘게 오고 가며 이곳을 관리하고 늘 제사장들이 이렇게 주의 깊게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1: 네. 맞춰주신 분들도 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오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1: 네, 오늘 난이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구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이 구절이요. 하나님께서 별별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1: 네, 시편 20편 2절 말씀인데요. 네, 최종 정답까지 추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0: 네. 네.
1: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첫 번째 단서
0: 강건의 강이죠.
1: 두 번째 단서
0: 두 번째 단서가
1: 한나의
0: 한입니다.
1: 그래서 현재까지 강, 한
0: 맞습니다.
1: 두 글자가 완성이 됐고요.
0: 강한 뒤에 뭐가 들어갈까요?
1: 무엇이 강할지
0: 네. 오늘 승리의 방이죠.
1: 추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아 오늘 최종 정답 강한 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시온인 것 같다.
0: 아, 강한시.
1: 시온, 네, 강한시. 승리의 방 한번 연관을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유추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두 글자입니다. 마지막 단서의 정답 앞 글자까지 조합을 하셔서 한 단어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0: 많은 분들 맞춰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정답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최종 정답 추리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올려드리는 동안 정답과 최종 정답을 보내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오고 말씀 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복음 안락교회 김진형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네. 단장님, 네. 찬양에 이어서 9737님께서 오늘 퀴즈 맞추시다가 보니까 강한 용사 아. 찬양이 떠올라서 꼭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1: 아, 그러셨구나. 저도 제게 네. 이런 마음, 이 찬양의 가사에 있는 마음으로 오늘 저기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네. 들으면서 힘과 위로가 되네요.
0: 예, 수선도단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9737님께서 엄청 강한 느낌의 찬양인데 가사는 참 따뜻해서 은혜가 됩니다.
1: 맞습니다.
0: 라고 보내주셨어요. 신청곡으로 이어서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 번 더 출제해 주시죠.
1: 네. 환난 날에 다윗은 시편 20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 별별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상징하는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이었습니다.
0: 네, 두 글자였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잘 맞춰주신 것 동시에 최종 정답을 유추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0: 강한 별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게 강할지.
1: 강한 자라고 정하신 분도 계시고.
0: 네, 강한 자, 강한 시 네. 등등등 강한 손도 있었던 것 같고요.
1: 아, 맞습니다. 네. 강한 손이 있었습니다.
0: 정답을 바로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요. 성소입니다.
0: 네, 성소입니다. 사회치시님은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가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정답을 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3874님은 강한 자인 줄 알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0: 그리고 계속해서 정답을 지금도 올려주고 계신데
1: 네.
0: 최종 정답을 먼저 추리를 해볼까요?
1: 네.
0: 첫 번째 단서
1: 강건의 강이죠.
0: 두 번째 단서
1: 한나의 한입니다.
0: 세 번째 단서
1: 성소의 성입니다.
0: 오늘의 최종 정답은 뭔가요?
1: 네, 강한 성입니다.
0: 네, 강한 성이었습니다. 강한 성 최종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왔습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0: 주시죠.
1: 네, 4969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4969님 오늘 처음으로 들어오셨는데 모든 정답을 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4969님께서 네.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이 오늘 믿음 말씀 카드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 저희가 더 감사하네요.
0: 보내주셨어요.
1: 너무 귀하십니다.
0: 처음 들으셨는데 정답을 이렇게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1: 너무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드립니다.
0: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강한성 오늘 정답을 정말 많이 맞춰주셨는데 네. 특별히 새싹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1: 네, 이 시간에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0: 네, 오늘 최종 정답은 강한성이었는데요. 단장님 오늘 방 네. 이름이 승리의 방이었어요.
1: 맞아요.
0: 승리의 방 강한성 어떤 연관이 있나요?
1: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내주는 강한성이요 이란 1절 가사 보면 내주는 강한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는 그 마틴 루터 목사님 그 깊은 씨름 끝에 고백한 찬송인데요. 여러분 마틴 루터 목사님은 종교개혁 교회의 기초를 쌓았던 믿음의 씨름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내주는 강한성이요 이러한 이 노랫말처럼 우리가 설레는 추석 명절에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때로는 힘겹게 달려오고 계신 방송가족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우리의 든든한 요새이자 방패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환란을 지나 또 승리의 기쁨을 친히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신실한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에 가득히 머무는 특별히 이번 주 한가위잖아요.
0: 네.
1: 한가위 또 믿음의 그 씨름들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봅니다.
0: 아멘. 이렇게 또 한가위 축복 메시지까지 연결해서 전해주셨습니다.
1: 네.
0: 오늘의 방이 괜히 승리의 방이 아니었네요.
1: 그렇죠.
0: 네. 아멘입니다. 우리 참 때론 마음이 참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1: 맞아요.
0: 목사님. 막막하고 네.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때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강한 성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1: 맞습니다.
0: 다시 일어서시는 방송가족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과장님
1: 네.
0: 이번 주는 또 추석이잖아요.
1: 네.
0: 또 계획 있으세요?
1: 저는 아버님이 장인어르신이 네. 저기 뭐냐 요양병원에 계신데 잘 못 나오신 대표님 모시고 부산 네. 구경 좀 시켜드리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0: 뭘
1: 네, 불편하셔서
0: 네. 네. 가족분들과 귀한
1: 네.
0: 은혜 가득한 가득 누리는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1: 네, 우리 피디님도 그럼 추석 네. 잘 보내시고
0: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0: 과장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요시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2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명절을 앞둔 주 월요일이네요. 뭔가 마음이 다들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챙겨야 할 선물 목록, 귀성길 교통편, 연휴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들까지. 몸은 일터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이미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 날이죠.

상황을 보면 명절 잔치를 준비하느라 일손이 바빠 마음까지 조급해졌던 말을 다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시며 조용히 마음의 쉼을 권하셨죠. 명절에 참된 의미는 분주한 일감이나 거칠애에 있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휩쓸려 정작 누려야 할 평안과 감사를 놓치지 않길 소망해요. 오늘 복잡한 머릿속 잠시 비워두고 우리의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심호흡 한번 크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조급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무장하시길 소망합니다.

분주할수록 바쁠수록 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만 의지해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으로 이번 주 힘찬 라디오의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새 아침 주시고 기쁨의 날 선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명절 전 월요일은 좀 묘해요. 달력에 빨간 날 기다리는 설렘도 있지만

그 전에 해내야 할 업무들, 장봐야 되는 목록들, 선물 챙겨야 되는 거, 또 이동 계획, 머릿속에 투두리스트가 빽빽하죠. 이걸 이번 주 수요일 전까지 다 끝낼 수 있을까? 벌써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명절의 주인공은 내가 해야 할 일더미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우리를 모이고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아멘.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손님 맞이에 마음이 바빠진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

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엔 안쓰러움과 다정한 위로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번 주에 우리는 어쩌면 마르다처럼 분주한 손길로 명절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을 먹이고 집안을 정돈하고 예의를 갖추는 일 모두 귀한 헌신이죠. 하지만 그 일들 때문에 정작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원망과 피로만 쌓인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있느냐? 분주한 손을 멈추고 잠시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 음성에 귀 기울였던 마리아처럼 우리 영혼의 닻을 먼저 말씀에 내려놓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함 속에서 주님 주신 평안 꼭 붙잡으실 분 계시다면요.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절 앞둔 월요일, 세상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시계는 주님의 평안에 맞춰뒀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이겠죠. 일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앞세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따뜻한 찬양,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올게요.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FABC 초대석 방송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ABC 초대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이신 장향희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과 또 짧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방송관용 여러분들께 목사님 소개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극동방송에서 목회자 자문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정대중 우리 지사장님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부산에 오셔서도 더 큰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부산의 부흥에 왔다가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네, 제가 큰일을 내지 않고 큰일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겸손하셔서 감사합니다.
1: 아니, 덕천교에서 지금 집회하고 계신데요.
2: 네네.
1: 9월 20일 어제 주일부터 또 화요일 저녁까지 인도하시는데 특이한 거는요, 목사님. 네. 이번이 덕천교회에만 네 번째 오시는 부흥회라고요?
2: 예, 4차 집회 왔습니다.
1: 이야, 이게 오실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은혜를 받으시는 가슴 모시는 거 아니에요?
2: 그렇겠죠. 뭐 사모하니까 해마다 이렇게 오게 됐어요.
1: 야,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전국 집회 중에 여러 차례 다시 모셔서 은혜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2: 네네. 김해중앙교회도 얼마 전에 4차 집회했고 뭐 부산 세계로교회 같은 데는 한 15번 한 것 같아요.
1: 15번이요?
2: 네네.
1: 와, 참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데 목사님 제가 포스터를 미리 봤거든요.
2: 네네. 그러니까
1: 말씀으로 성령 충만과 치유받자 이런 큰 제목이 붙어 있어요.
2: 네네.
1: 이번에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시나요?
2: 사실은 제가 지금 한 달 전에 완치 판명을 받았는데요.
1: 할렐루야.
2: 사실 3개월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제일 무서운 담도암 수술을 했어요.
1: 네.
2: 그래서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극동방송의 모든 기도 회원들과 우리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서 부흥회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1: 네. 특별히 부흥회 현장 가운데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들께는 정말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겠네요.
2: 네, 치유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기적이 아멘. 많이 일어납니다.
1: 아멘, 아멘. 자, 오늘 일정은 저녁 7시 30분 덕천교회고 내일은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 이렇게 시간이 남아있네요.
2: 네네, 그렇습니다.
1: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 많이 좀 오십사하고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부산에도 제가 집회를 여러 번 많이 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못 오시는 건지 제가 온 줄 알으면 많이 오실 거예요.
1: 네.
2: 많이 광고해가지고
1: 네.
2: 오셔서 특별히 치유받는 하나님이 장향희 목사를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마 말씀으로 역사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녁 덕천교회 7시 30분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2: 네네.
1: 전화 연결된 김에 또 하나 여쭐 말씀이 있는데.
2: 네, 말씀하시죠.
1: 목사님 매년 전국에 네.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신 사모님들을 초청을 하셔서 맛있는 네. 음식도 대접하시고 또 귀한 은혜의 말씀도 나누는 세미나를 개최하시잖아요.
2: 네네.
1: 올해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2: 이번에 7차례, 7회 합니다.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합니다.
1: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이고요.
2: 네, 26일 날 오전 11시에 접수하고요.
1: 네. 장소는 어디입니까?
2: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 제가 운영하고 있는
1: 네.
2: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하게 되고요.
1: 네. 단연간 이렇게 7번이나 전국에 있는 사모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특별히 사모님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 사모 세미나를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2: 네, 있습니다. 사실은 사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0: 저도 여러 차례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막 편지들이 와요. 사실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접으려고 생각했다가 아하. 마지막에 세미나 오셨다가 용기를 얻고 힘얻고 또 사모님들끼리 그 어려운 사정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운데 용기를 네. 얻어서 다시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고 부흥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정말 뿌듯하고 네. 사명감 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 또 농촌 교회 사모님들은 벌써 오고 가는 비용부터 해서 등록비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목사님은 네. 지금 7회 걸치도록 이걸 다 무료로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예, 네, 무료고 가실 때 교통비 조금씩 드리고요.
1: 참여도 주세요.
0: 예, 조금 많이는 못 주고 야. 처음에는 많이 드렸는데 네네. 갈수록 이게 경제 돈으로 우리가 자비로 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 야, 예. 그러니까 일단 사모님들은 일정만 빼시고 몸만 가시면 예. 네, 그렇죠. 며칠간 깊은 은혜 받고 오실 수 있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사모님들에게는 네. 헌금 시간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부담을 전혀 갖지 않도록
1: 네.
0: 최선을 다하고 네. 섬기고 있습니다.
1: 야,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도 은혜 받으시겠지만 사모님들끼리 이야기 나누시는 중간중간 공감도 네네. 되고 위로가 되시겠네요.
0: 네,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10월 26일이면 날짜가 며칠 안 남았거든요.
0: 네네네.
1: 자리가 조금 남아있습니까?
0: 아, 뭐,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1: 네.
0: 우리 접수를 우리 든든한 교회에서 하고 있거든, 접수는요.
1: 네네.
0: 전화번호 031-977-8383.
1: 네.
0: 031-977-8383. 든든한 교회 사무실에서 네. 접수를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방송을 사모님들도 들으시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네. 10월 26일에서 28일 우리 사모님 거기 꼭 좀 가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직접 든든한 교회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31-977-8383 일산 네. 든든한 교회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0: 네네.
1: 이게 부산에 귀한 선물을 두 개나 가지고 오신 것 같네요. 우리 덕천교회에서는 아하.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주시고 또 네네. 부산 경남 지역 많은 사모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좋은 세미나도 안내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예, 우리 부산 극동방송 그 정말 사랑하는 우리 그 청취자들께서 특별히 전파 선교사 많이 좀 소개해 주셔서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 극동방송이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써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번 부흥에도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목사님. 저도 오늘 저녁 덕천교회에서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0: 아, 바쁘신데 오셔서 오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으로 오래 섬겨주고 계시고 특별히 본인 스스로 담도함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신 간증이 있으신 장향희 목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박남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입니다. 그때.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신약교회에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샘하였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사도들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가두고 나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다시 옥에서 풀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은 다시 풀려난 그 시점부터 성전에 나아가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잡혀가고 또 풀려가고 또 다시 잡혀가는 그 일상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붙잡혀서 공회에 서게 되어서 채찍질을 맞게 되고 능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입에도 대지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이러한 반응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 그래. 이만큼 하면 됐어. 이제 나는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 했으니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했다면 그 시점에 사도행전은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로마 당국과 또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당혹스러워했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단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호응하는 사람들,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쁜 일이죠. 예수의 제자가 많아졌다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일이 생기자마자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많아지면서요, 공동체의 원망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자, 각양의 사람들이 모이자 좀 실제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살피는 일들이 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둘다 유대인이에요. 다른 언어와 문화권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와 헬라 문화권 영향에 있었을 뿐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적 그 문화와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익숙했었던 사람일 뿐이지,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수 있을까요? 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막 넘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아, 우리 교회가 많아졌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과정은 잘 몰라요. 우리가 과정을 살펴볼 거니까. 과정은 모르지만 제자의 수가 많아져서 원망이 있고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대요. 이걸 맨 앞절과 뒷절을 보면요, 뭔가 문제가 더 심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이 교회 공동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두 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본문을 보면요, 오해가 생겨요. 사도들이 구제의 봉사를 하찮게 여겨졌다는 그런 오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본질에 더 집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볼수 있죠.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본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모이게 된 이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이유, 또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문은 말씀과 봉사를 서로 대립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방향을 세우고요, 말씀과 기도가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중요하고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니 우리가 차치하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이런 해석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형식이란 말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본질은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고 형식은 반드시 본질을 담아내고 그 본질을 구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사역을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하고요, 사역의 말씀과 기도를 반영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요, 어떤 본질이 있을까요? 예배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일 것입니다. 이 말에는 서로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합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할 때 그저 드릴 수 있나요? 오늘처럼 예배의 순서가 있는 것이죠. 함께 모여 찬양하고요, 참회의 기도가 있고요, 우리 대표하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를 들은 우리가 아멘으로 하고요, 삶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하고요, 또 호사나 찬양대에 삶으로 드리는 그 찬양으로 드리고요, 그 찬양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의 삶의 눈물과 땀방울이 담겨져 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과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식만 남아도 안 되고 본질만 말하면서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열정이 얼마나 넘쳐났냐면요, 십일조를 드려요. 물질의 십일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여서 그 식물의 십일조까지 따로 떼어서 드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십일조에 담겨진, 그 열정에 담겨진 그 마음이 퇴색되어 버리고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그 마음 본질을 잃어버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드리되 그 마음에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정의와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는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방향을 세우고요, 그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섬기는 성도님들의 그 사역도 중요합니다. 식당에서 성도님들의 음식을 대접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죠. 방송과 음향으로 예배를 돕는 일도 중요하고요, 안내로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섬기는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중에 전도하고 또 발마사지 전도로 장수대학으로 섬기는 일도 너무 중요합니다. 재정부 일도 너무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작하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믿음이 또 추가가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단지 은사가 많거나 힘이 있거나 뭐 능력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 다스리는 사람, 성령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되는 사람,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 그리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이끌림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당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전혀 멀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요. 어려운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사람들, 나에게 유력한 사람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방향성을 올곧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말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열정이 있는데 어디다 써들고 어디다 섬길고 어떻게 할까 할 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반드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세워진 일곱 사람은요 단지 일을 잘하는 사람, 구제학 박사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면 이러한 제목들로 그들을 선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의 능력도 중요하죠. 당연하죠.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연구하고요. 어떻게 이 본문이 진짜 이 말씀, 이 결론을 드러내는가를 늘 과정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죠. 더 많은 또 성도님들께 또 드릴 것이 없는지를 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하죠. 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나 제 안에 목사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올곧은 순전한 믿음, 신앙이 없다면 그것을 많이 선포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역의 능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를 잘 믿는 믿음과 성품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요, 이제 구제는 일곱 사람들이 하십시오. 우리는 구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일곱 사람 역시 구제와 봉사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말씀과 기도에 대한 본질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등장하는데요. 이 스데반은요,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또 다른 일꾼 빌립은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라고 해석된 단어가 봉사라는 뜻의 디아코니아고요, 말씀 사역에서 사역으로 해석된 단어도 디아코니아입니다. 따라서 구제, 봉사, 말씀 봉사, 구제 사역, 말씀 사역인 거예요. 말씀의 사역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구제 사역이라는 형식, 행동을 정직하고 거짓없이 이 본질을 펼쳐낼 수 있는 일곱 사람을 선정하고 뽑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창하게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도요, 열두 제자를요, 모집 공고를 내고요, 전단지를 뿌려서 모은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고 부르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삶을 드리도록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모으셨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과 사랑의 본질을 아는 자, 담은 자들이 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능이 먼저가 아니에요. 본질이 먼저인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삶의 전반에서,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도요, 각각 그 장소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남편이 되고요, 아내로

섬기고요, 직장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요. 사역과 역할, 기능은 달라도 시작과 방향은 같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요. 누군가는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식탁을 섬겨요. 누구는 예배를 섬기고 누구는 차량 봉사를 해요. 여러 가지 은사와 다양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러나 시작과 방향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갈라놓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본문은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만 하고 평신도는 봉사만 한다라는 결론으로 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예수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가 교회의 모든 지체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각자의 은사와 직분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놀라워요. 신약의 최초 교회란 말입니다. 아직 형식도 없고 뭔가 갖춰지지 않고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짜여져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지만 얼마간의 값을 감춰두었어요. 그 일이 공동체의 큰 아픔이 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겨요. 원망이 일어났어요. 공동체의 치명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재빠르게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아름다운 과정이 그저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는요. 문제가 일어나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지?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지? 예수님께서라면 이 시간 가운데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실 것이지?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실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바로 가져간다면, 말씀과 기도로 가져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기능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과 한 방향으로 본질에 충실한 자들을 세우니까요. 사랑의 섬김도 살아나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원망들도 사라졌어요. 온 무리가 기뻐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봉사와 구제에만 열중한 것이 아니라 방방곳곳 공동체를 누비며 또 공동체 외적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간 것이고 공동체의 방향성을 본질로 돌이켜 한 방향과 한 마음으로 말씀 전파와 봉사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서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됩니다. 본질이냐 형식이냐 양극단으로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봉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 없는 열심이 되어서도 안 돼요. 반대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봉사와 섬김에 소홀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필요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방향과 한 마음인 것이죠. 사람은 변하고요. 상황도 변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형편도 변하고 시대도 변합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허리 세대가 없다 해요. 모든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시선이 충돌하고 우왕좌왕되고 허둥지둥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요. 오늘은 기쁜 일인데요. 내일은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났는데 기쁜 일인데 부흥을 경험했는데 원망이 일어났잖아요.

0: 그러므로 사람과 상황을 우리의 최종 기준과 결론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도들과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 그 본질의 회복을 구현해낸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요 도무지 함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뭐 어떤 일이 있든지 다 품어주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고요. 공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죄가 아주 작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요. 그 죄값을 묻는 것이 공의죠. 사랑과 공의는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과 공의는 완벽하게 만났고요. 연합하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이죠. 자칫 양극단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말하고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성령과 지혜로 우리 이웃을 섬기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서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부산서문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연산동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부산서문교회를 통하여 부산의 제자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부산서문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열방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되고 선포되어 예수의 제자가 더욱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방향 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 진리와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 온 무리가 인정되고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가 많아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부산서문교회 공동체와 가족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박남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62-1445 서문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 求上帝的祝福临到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 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中국위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교회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연약함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스스로 깨끗해진 후에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돌아가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말씀

아래에 서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의심과 거짓과 유혹이 찾아올 때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여 대적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나뉘었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실한 회개와 애통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낮아질 때 친히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번 한 주 멀어질 때마다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고 흔들릴 때마다 말씀 아래 서며 죄를 내려놓고 마음 모아 주님께 나아가 다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득 담아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1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입니다. 말씀 앞에서.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위드 갓 그리고 이찬미가 피처링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아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자. 우리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이 땅에 이루어갈 주님의 교회된 순종의 종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 아멘으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프닝 함께 하시면서 이 기도문을 제가 낭독해드렸지만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셨다면 여러분 외쳐주세요. 아멘.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힘차게 외쳐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실시간 채팅창에 아멘 한번 외쳐주셔도 되고요. 우리 8933번님처럼 아멘 아멘 두 번 힘차게 외쳐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외쳐주시면 오늘의 은혜로운 오프닝, 특별히 주님의 교회 신종철 목사님의 은혜로운 이 기도문 전문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이미지도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 담긴 예쁜 말씀 엽서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참 이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말씀 엽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꼭 한 분도 빼놓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무슨 날이죠? 치킨데이죠?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맛있는 치킨의 은혜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면 더 좋겠죠?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추첨해서 치킨 교환권 두 마리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지금 아멘! 아멘! 외쳐주세요. 0377님 아멘, 3153님, 6101번님, 2492님, 2897번님도 오셨고요. 1355번님은 아멘 아멘 아멘 세 번 외쳐주셨는데 여러분 뭐 열 번 외친다고 해서 뭐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믿음 따라 아멘 고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릴게요. 땡스기빙 밴드의 찬양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3609번님께서 차는 막히지만 치킨 받을 생각에 기분이가 좋아요. 은혜를 먼저 사모하셔야죠. 농담입니다. 아멘. 은혜가 가득합니다. 8579님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지친 영혼을 은혜로 채우시고 힘을 주소서 아멘하며 기다립니다. 6968번님도 오셨고요.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하신 3998님 새상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아멘 계속해서 외쳐볼까요?

0: 찬송가로 더 힘나는 퇴근길 더 힘날 데이. 전 참 재밌는 게 그 세 분이 오시면 들어오시면 우리 리허설 할 때는 뭐 별로 서로 말도 없으시고 그냥 되게 집중하는 모드인데 이 음악만 나오면 뭔가 좀
1: 파블로프의 계란
0: 뭔가 뭔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
2: 침이 나오는 건 아닌데
0: 자꾸 이상한 댄스를 오늘은 로봇 추구해
2: 오늘은 엇박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0: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우리 월요일을 월요일 저녁을 책임지는 텐트페이커스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엇박을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은 네 우리 사모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아 네 저는 지난 한 주 이제 제주도에 또 사역이 있어가지고
0: 할렐루야
1: 네 잘 다녀왔고
0: 네
1: 예 네, 그리고 뭐 학교 갔다 왔습니다. 수업도 하고 이랬더니 한 주가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0: 아 시간 정말 빨리
1: 손살과 같이
0: 지나가죠. 네. 벌써 9월 21일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이제 우리 오늘 만나고 다음 주에 한번 만나면 그 다음에 만날 때는 10월입니다 세상에
1: 명절도 마상. 있고
0: 명절도 있죠. 아. 맞아요. 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10월이네요 와 10월
1: 이제 파카 입어야 돼요.
0: 아, 그러니까요. 아시죠? 여름이 아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트렌치코트 입을 틈도 없이 이제 패딩 꺼내야 되는 뭐 그런 날짜. 네, 우리 미나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3: 네, 저도 제주도 또 같이 따라갔다.
0: 네, 뭐 그냥 세트 메뉴이기 때문에
1: 원래 안 그랬는데 올해 예. 특히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예, 약간 햄버거 먹을 때 감자튀김,
1: 네,
0: 감자튀김 콜라 빼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 존재.
3: 네, 네.
0: 잘 다녀오셨군요.
1: 이번에도 네. 회는 못 먹었다고.
3: 맞습니다.
0: 아니 몇몇 분이 회 못 드시는 분들 계세요. 네, 못 먹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또 제주도 잘 다녀오셨죠?
2: 잘 다녀왔는데요.
0: 네네.
2: 아 이 체력이
0: 네.
2: 아 이게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
0: 오늘 약간 차분한데요.
2: 그 엇박도 사실 제가 박자를 일부러 놓친 건가 아니라 약간 말이 어버버한데
0: 네?
2: 아 사실 한 2박 3일이었는데
0: 네.
2: 체력이 갔다 와서 한 이틀 3일을 제가 꽃박 완전히 이렇게 헤매다가
0: 오.
2: 이제 좀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0: 오.
2: 아 일정이 좀 이제 좀 일정이 좀 빡빡하긴 했는데
0: 네네.
2: 그래도 예전만큼 체력이 받쳐주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제
1: 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0: 네.
1: 많이 받고 오셨죠 목사님?
2: 아 그럼요.
0: 그럼 어떤 또 열매가 있었나요 목사님? 뭐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2: 열매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그 기도들이 있었는데
0: 네.
2: 그 요번 이 사역 여행은 그 오랫동안 했던 기도의 어떤 종결,
0: 오.
2: 기도의 어떤 마무리,
0: 네.
2: 대단원이 한 단락이 끝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지점에 저희 기도 여행이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굉장히 저희한테 의미 있는
0: 네.
2: 약 한 10여 년 아니죠 한 6, 7년 정도의 기도 오랫동안 했던 그 기도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0: 이야.
2: 그런 시점이 돼서. 참 좋은 여행이었죠.
0: 이건 네. 특집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뭐 간증 특집을 한번 하기로 하고 우리 이제 더 힘나게 찬양해야 되니까

0: 7488님이 오늘 왜 이렇게 웃기냐고. 네. 저 이 시간 참 좋아하는 게 정말 힘이 나요. 네. 이분들과 함께 하면 더 힘이 납니다.
1: 직접 보시면 더 웃길 텐데. 제 엇박춤을 한번 보여드리면.
0: 아니, 제가 나중에 제 휴대폰으로라도 한번 찍어서 이걸 행저질러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우리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또 이분들 다녀오신 제주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 또 부산에서, 서울에서, 아, 또 여수에서, 여기저기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 계신 곳에서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외쳐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어떤 분이 치킨 무슨 브랜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가마치 통닭에서 드리는, 네, 두 마리.
2: 정말 맛있어요.
0: 아, 정말 맛있죠. 네, 두 마리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아,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저렇게 피아노를 세련되게 치시는 분이. 네. 아무튼, 자,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 힘차게 할렐루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 우리 빨리 찬양해야 돼요. 어떤 곡 찬양할까요?
1: 네, 오늘의 첫 찬양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2: 내영혼이 은총 입어.
1: 아, 죄송합니다. 내영혼이 은총 입어네요.
0: 아, 뭐 어떤 시험을 당하셨길래?
2: 시험을 당했지만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넘어갔다.
0: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시험으로. 네, 그렇죠. 고난을 받았지만 넘어간다. 네, 자, 오늘 첫 찬양 내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우리 계신 곳에서 여러분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고 같이 찬양합니다.

0: 우리 주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이 저녁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6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는 더 힘날 데이 생방송으로 함께 찬양하고 계십니다. 나의 주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외쳐주신 3889님 0629번님은요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미나 자매님 읽어주시죠.
1: 네. 관계의 고단함 가운데 퇴근하는 길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첫 가사의 모든 것이 식혀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우리 8088번님은 또 이렇게 주셨는데요.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할렐루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이렇게 찬양이 좋을 수가 없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은혜입니다. 2060님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할렐루야 힘차게 외쳐주시고 방송 마칠 때까지 계신 곳에서 따라 부르며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 차 안이시라면 저는 이 자차로 퇴근하시는 분들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 노래방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일부러 창문 내리고 찬양 부르신다고. 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손 드셨는데.
2: 네. 내분기를 막힐 때 창문 활짝 열어놓고.
0: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썬루프까지 열어놓고 찬양을 들고 가는데 여러분 계신 곳에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어떤 찬양 할까요?
2: 네. 두 번째 찬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와, 큰 사랑.
0: 이 찬송 너무 좋아합니다. 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One, two, three.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계속해서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귀신자들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먹고 살만 해야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도 따르고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요. 기적, 병의 치료와 재물의 축복.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이 면해지는 순간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대적 사탄이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지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정말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암, 그렇고 말고. 그런데 말이지. 그래도 너도 살아야지. 남들 보기에 어느 정도는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요. 이런 질문들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 있죠. 그런데 왜? 여기서 말하는 남들 보기에 어느 정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면, 재물의 축복을 경험하면, 그래서 지킬 것이 점점 많아지고 누릴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섞여서는 안 되는, 아니 정확하게 대척점에 위치하는 세상에서의 안녕과 축복을 내 안에 있는 십자가와 같은 높이에 두려는 그 모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공개적인 자리에서 병 나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우선하여 메시아의 권능,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세대에게, 부요함의 축복을 바라는 세대에게 이 땅에서 얻는 것보다 장차 하늘에서 얻을 것이 더 가치 있는 영광이라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께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도 예수님이 가리키는 곳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기적을 더욱 보고 싶어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보다 육신으로 얻을 수 있는 기적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샛길을 내죠. 교묘한 속임수, 말장난, 적당히 타락하고 적당히 거룩한 그 상대적인 기준으로 우리 모두를 점점 낮추는 일들, 서로를 속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어느 정도는 남들을 보기에는 이라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그 이상한 조건들로 십자가와 우리 삶의 안락과 안녕을 같은 선상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방송에 처음 시작할 때 신종철 목사님의 말씀, 기도, 우리 스스로는 깨끗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있는 모양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한 마음들, 돈이 주는 안정감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이 두 마음, 그것을 오늘 예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로 이 땅을 살며 장차 도착하게 될 우리의 본향, 내 하늘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 오늘 나는 내 육신의 안녕보다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더 영광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몸이 낫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삶의 방향으로 두고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양 그대로를 주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그대로를 오늘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먼저

정직하게 우리의 이 죄성과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고장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올해 곁에 두는 물건의 가치를 생각하는 주식회사 인터코아에서 지오리안대 여성 가방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순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요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이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한 더 힘날 데이지,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끝곡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찬양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끝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날씨 가지고도 감사가 나오는 그런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2020년 이후에 작년 말까지 5년 동안에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사주, 타로, 관상, 뭐 그리고 신점들을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약 40% 정도 되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지난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뭐 인터넷 점이든 뭐든 간에 한 번이라도 봤다고 대답한 사람이 21%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 5명 중에 1명은 어쨌든 뭐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뭘 했든지 간에 그런 점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점을 보고 싶어하고 왜 그런 사주 관상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떨쳐내지를 못하고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게 내가 될까 안 될까? 라고 하는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성공할까 실패할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궁금과 함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곳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점치는 것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매일매일 달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을 만약에 인생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20대는 이제 겨우 청도쯤 됐고 그리고 한 30대는 대구 정도 지나고 40대는 김천쯤 되고 50대는 대전을 지나고 60대는 뭐 있습니까? 대전 위에 이제 뭐 또 어디 어디 지나고 수원을 지나고 이제 한 80대, 90대 넘어가면 한강다리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도 전쟁입니다. 인터넷도 속도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든 달려가든 그 인생의 걸음들을 잠시 우선 멈춤을 하시고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음에 대한 감사와 함께 또 그리고 구원의 은혜 또한 감사하며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선 멈춤하면 좌우를 살펴보고 안전을 확인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열심히 6일 동안 살다가 제7일에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주일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주일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도 조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일이 있기에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믿음의 건석들도 함께 만나서 위로와 함께 또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섬기는 그 기쁨도 누리고 이게 바로 주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 11장은 히브리 11장은 소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정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자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자랑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개해 주십니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자랑해 주십니다. 모세가 모세를 향하여는 그 온유함이 온 사람보다 더 높았다라고 자랑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자랑해 주셨습니다.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조금 자라면 조금이라도 괜찮으면 그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자식 자랑하는 것이 부모의 큰 기쁨이요 행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 내놓고 싶어 하십니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세상의 스펙이나 능력이나 성공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세상에 어디든, 교회에서 어디든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 믿음에서

전진들을 앞에 소개한 분들을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면서 이분들의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신약의 평가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뭘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믿음의 내용을 소개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본질을 하나 소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업. 예, 유업입니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실 상속분 그리고 내가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유업이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이는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성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성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성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저 거룩한 성, 시온성 그리고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실 그 유업으로 주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온갖 고초를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평가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함께 주실 미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아벨,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과 믿음으로 장차 올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리고 이미 단산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실 그 약속을 붙들고 아들을 낳았던 사라 다 똑같이 믿음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처한 상황이나 시대는 달랐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벨과 아브라함은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벨과 그 2000년 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도성에 대한 사모함이었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인 믿음이 바로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단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멀리서 보고 그들은 사모했고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건 파로이쿠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일시적으로 헬라어로 파로이쿠스란 말은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는 있지만 법적 권리는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그네였습니다.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나그네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도 한정적입니다.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든 거 캐릭터가 막 하다 보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 그래서 막 에너지 충전한다고 돈도 쓰고 막 뭘 사야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 에너지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불필요한 것.

많이 벌리지 마십시오. 소중한 그 몇 가지 집중해서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과 집중.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십시오. 선택과 집중. 너무 많이 벌리지 마십시오. 아이들한테 뭐 오만 것 다 하라 하고 뭐 오만 것 다 배우라 하고 막 전부 다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별로 도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25쯤 넘어가면 그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전부 다. 25쯤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적어도 한 10년을 집중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자리가 잡힐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한정된 에너지,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선한 일에, 꼭 필요한 일에, 해야 될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40년을 모세를 따라갔던 여호수아, 그는 40년 동안 순종함에 따라갔습니다. 반면에 모세보다 훨씬 더 훌륭했던, 비교도 할 수 없이 훌륭하셨던 예수님을 따라갔던 가룟 유다는 3년도 못 따라가고 배신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차이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가룟 유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모든 것을 맞추었습니다. 모세의 생각에 자기의 뜻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모세를 따라갔기에 그는 모세의 훌륭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방향이 다르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전적으로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성경 전편에 흐르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하나님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전적으로 맞추어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가다가 불필요한 것들은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평생을 붙들었던 그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들을 다 배설물이라고까지도 했겠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지어야 할 것은 새로 짓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결이 맞습니까? 사람들 간에 그런 말하면 저 사람 나하고 결이 안 맞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꼭 맞춰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결이 맞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이 맞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여기만 전부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만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을,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땅을 통과하는 나그네로, 이 땅에 출장 온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인으로

잘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못 맞추니까 힘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꾸만 거역하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딴 생각하고 이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맞추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향유고래라고 아시죠? 향유고래, 그 멜빌이 쓴 모비딕에 나오는 바로 그 소재가 된 고래입니다. 몸 길이가 15m가 넘어가는 엄청난 큰 고래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래는 있죠. 잘 아시다시피 두 세계를 삽니다. 고래는 포유류인데 바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래는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허파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 깊이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물 위로 올라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쫙 물줄기처럼 올라오는 그게 바로 고래의 호흡 아닙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향유고래는 수심 1000m 이상까지도 내려갑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있더라도 반드시 올라와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고래가 물 위로 올라와서 호흡 못하면 고래도 바다에서 익사를 합니다. 바다에서 익사하는 바다에 사는 생물은 유일하게 고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고래입니다. 우리도 좀 살기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기가 힘들고 빡빡하고 좀 여러 가지로 이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가 물 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물 속에만 있다가 보니까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와서 영혼의 생기를 마셔야 되는데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의 호흡 없이 물 속에만 있다가 물 속에 막 그 먹이도 많고 이것저것 막 물 속에 먹이들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만 물 위로 올라오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답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먹을 것 많고 아무리 좋은 것 많아도 우리는 고래와 같이 늘 때때로 정기적으로 쉼 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의 호흡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영혼의 호흡 가운데 하나입니다. 크게 호흡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제일 크게 호흡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의 영혼의 호흡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운,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땅에서와 땅에서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인생이란 말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오늘 여기 유하다, 내일은 다른 곳으로 유하는 겁니다. 거류민입니다. 또 나그네는 짧게 살다 간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그네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행객은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여행 많이 해보셨죠? 짐 너무 많으면 그것도 힘듭니다. 오히려 그 짐 때문에 여행의 진짜 참맛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잘 적당히 줄이십시오.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세상 근심으로 괴로워지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예화집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했지만 그래도 또 저 했던 말 또 한 다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병원 응급실에 한 중년 남자가 실려왔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심폐소생을 해도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사망 판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손에 뭘 쥐고 있었습니다. 그걸 끝까지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호사가 이 사람의 손을 막 펴려는 이미 막 경직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손이 잘안 펴지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손에 뭐가 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손가락을 촥 펴보니까 그게 화투가 두 장이 손에 들려 있었는데 그 화투가 뭐냐니까 삼하고 팔하고 광이었습니다. 모른 채 하지 지금 내숭 떨면서 다 알면서.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도박판에서 그 삼하고 팔하고 그 38광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딱 보는 순간에 오오오 하면서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켰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걸 손에 잡아도 다내게 아닙니다. 언젠간 다 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렇다 해서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주의나 금욕주의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소유하십시오. 어떤 분은 옷을 하나 버리고 옷을 하나 산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적당히 소유하십시오.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좋은 거할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잘 하십시오.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를 순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무는 이유도 알고 머물다 갈 곳도 아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그냥 김사까처럼 그냥 방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알고 가는 나그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홍남바 선생이 작곡한 고향의 봄입니다.

0: 진달래. 제가 왜 이 노래를 이렇게 한 소절을 불렀냐면 있죠. 우린 여기서 이 노래 부르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저 미국에서 좀 살아봤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 있죠. 찬송가 부를 때는 안 우는데 이 고향을 보면 부르면 울어요. 2절쯤 넘어가면요. 그냥 고 동네 새 동네 막 그때부터 이제 코 울적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3절 넘어가면 그냥 엉엉 웁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 노래 가운데 사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고향 해봐야 뭐 멀어봐야 여기서 다 몇 시간 거리니까요. 이번 명절에 다 고향에 가실지요.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시든 오시든 다 계획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의 정의를. 고향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옛날에 어디 태어났다 그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부모님이 만약에 안 계시면 내가 가봐도 별로 그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고향이 어딘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니까 썰렁하고 어릴 때 그냥 놀았던 추억 그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계셔야 그곳이 고향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고향이 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고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절에 고향 가실 분도 많이 계시죠. 고향 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로 갈 수도 있고 또 자동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루트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온 고향은 여러 가지 길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진짜 고향에 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진짜 영원한 본향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들이 고향을 다녀오시고 또 명절을 지내면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시며 우리의 고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산구 대동로에 위치한 은혜로교회 김은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13-4603번 은혜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밴쿠버 시온 성교합창단 지휘자 스테파니 정입니다. 극동번성 참사 70주년 전국 찬양 대합창제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140여 명이 이번 연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해 로얄 알버트 홀 프롬 프레즈에서 선보였던 곡을 소프라노 김영미 선생님과 함께 재연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부산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감사하며 올려드릴 찬양의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도 부산을 향해 곧 출발합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대한민국 최대의 찬양축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제35회 전국 찬양대 합창제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사전 신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합창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미치지 못하겠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나치다 보면 영적으로 낙심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야 합니다. 나의 욕구를 아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60대가 된 부부를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 부부였어요. 30년 넘게 부부로 살았는데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돈 쓰는 방식, 가족을 대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모두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을 하는 아내, 다른 것을 나쁜 것이라 여기지 말아달라는 남편의 부탁, 이런 광경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나와 다른 스타일,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본질을 쫓아갈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질은 사랑이죠.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롭게 사랑하면 서로의 차이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도 감사,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각보다 넓고 깊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자꾸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순종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

며 겸손하게 기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려면 생각의 변화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행동도 변화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여전히 우리 속에 마음 설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고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피하거나 합류하지 않는 모습,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돌이키는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매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잠언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항상 경외한다는 것은 매 순간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외해야 할까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일부러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부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은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으며 예수님이 이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잊었다는 것 아닐까요? 이 시간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주님의 임재를 늘 의식적으로 일부러 생각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러빔의 찬양 들으시고요. 보이지 않아도 이정미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웨이홈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매일 매순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의식하는 것, 일부러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임재 연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뻐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551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침례를 받으셨다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네 신청해 주셨는데, 아, 이 찬양에 이분의 삶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512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찬양으로 임재 연습을 하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열려 있고요. 0069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갈게요. 성경 필사하면서 찬양 듣고 있습니다. 조수아의 꽃들도라는 찬양을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모두에게 샬롬을 전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꽃한 송이가 자라려면 정말 수많은 정성이 들어가는데 바로 여러분이 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 하나님이 키우시는 꽃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 꽃들도 찬양을 또 마침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의 다양한 메시지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0069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꽃들도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곡 이어서 시편 8편 마커스의 찬양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주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영적 훈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대화와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찬양들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또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보내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였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민들레는 도시에서도 종종 볼 수 있고 어디에나 있는 식물이죠. 그런데 수백 년 전부터 약으로 썼을 정도로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민들레가 위염을 다스리고 간을 보호하고 또 체기를 내려주고 머리카락도 검게 만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흰 민들레 효능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이 흰 민들레는 일반 민들레와 자라나는 과정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흰 민들레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한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여름에 30도가 넘는 더위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한철을 살고 지는 보통의 식물들과는 다르게 뜨거운 여름을 나고 한겨울을 버티는 것이 흰 민들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민들레보다 약효가 더욱 좋다고 합니다. 인생에도 이렇게 고난이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길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왜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에 집중하고 기도한다면 더욱 단단한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방송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네, 화해장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약간의 거짓을 더해 누군가를 비방할 때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보다는 자신에게 동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사람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거짓끼리 뭉치는 법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때는 그 말을 객관적으로 들으면서 옳다고 확신까지 하는 모순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꿈틀대면

면서 사탄에게 미혹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말했던 내용을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신하들의 말을 따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위한다고 하는 말들은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는 말들입니다. 아니,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말들입니다. 사울이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부추기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의 이런 무서운 위력을 시편 7편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울의 신하들의 거짓된 말과 비방으로 다윗이 얼마나 힘든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시련 가운데 그가 보인 신앙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신앙적으로 반응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삽니다. 거기에는 좋은 말도 있지만 거짓 비난과 비방의 말처럼 상하고 힘들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이런 거짓 비난과 비방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일은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도 멈추지 않았고, 이것은 결코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누군가의 비방으로 직장을 잃고, 어떤 이는 어느 집단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은 거짓 비난과 비방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상황인지 시편 7편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본문의 배경과 함께 보면 그의 처지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없어진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으니까요.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또 빌릴 수도 없습니다. 사라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공의 90% 이상이 시간 관리에 달려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시간 관리가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무너진 질서 속에서 세상과 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질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며 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아주 멋진 곡이었죠. I'll follow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려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과 헌신을 표현한 곡입니다. 크레이 크로스비 키오히, 밥 칼라일이 함께 부른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시간을 타인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아, 우리도 나를 위한 삶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교회와 이웃을 위해 바쁘고 분주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예수님이 기억하는 삶, 우리가 진정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마라나타 프라미스케이퍼 음반 중에서 면류관 가지고 크라운 힘 크라운즈 그리고 이어서 리조이스 더 로드 이즈 킹을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혼성 보컬 그룹 셀라의 곡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를 다른 악기 없이 오직 피아노 연주에 맞춰 부른 아주 멋진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인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Higher Ground를 알베르토 리베라의 아주 멋진 피아노 연주 그리고 데이비 크리스테일의 합창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Have Thine Own Way 아카펠라 합창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아카펠라로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Have Thine Own Way 그리고 그 전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알베르토 리베라의 아주 멋진 피아노 연주 그리고 데이비 크리스테일의 합창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복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힐송 월십 음반 가운데 I'll Want You를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하늘의 별들의 수를 모두 아시고 세시고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심을 알기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함께 올려드린 첫 곡은 심영진 목사님의 비준비하시니 시편 147편 띄워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수를 모두 아시고 세시고 또 하나하나 그것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심을 알기에 이 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을 붙잡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Evening Praise. 한 주의 루틴이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시편의 고백에 담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시편을 주제로 쓰여진 찬양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우리 마음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나의 시편 그리고 오벳이 부릅니다. 시편 23편 들려드릴게요.

방송 Evening Praise.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Evening Praise 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한웅재 목사님의 나의 시편, 그리고 오벳이 부른 시편 23편 들려드렸습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으로 사연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언제든 보내주시면 들려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듣는 찬양은 한희의 찬양입니다. 시편 1편 우리 같이 올려드리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올게요.

하니의 시편 1편 띄워드렸습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끝곡은 시편 42편 너 두려워 말라, 팀로거십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은혜로운 찬양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분이 오히려 섬기러 오신 겁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밤 그 낮아짐을 기억하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I Surrender All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위로 올라가려고 무던히도회를 씁니다.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신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섬기는 것이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셨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신 겁니다. 힘으로 누르신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기신 겁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빈들의 여름, 권사랑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바피츠의 As We Worship, 캐티 트로콜리의 Go Light Your World,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Our Great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돌인데 이 돌이 비뚤어지면 건물 전체가 다 무너지기 되기도 하고 비뚤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돌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원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인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예수님이 사실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 겁니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오늘 밤 그 하나님의 방식, 그 사랑의 방식에 감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Planting Worship의 모퉁이 돌, Tent Makers의 주님의 바램, Overflow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엘라 아이젠버그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고요.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이 평화롭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전처럼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없던 거였습니다. 목숨에 걸린 상황에서 도피를 하던 그녀는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하는 상황도 경험했고요. 또 전혀 의외의 인물이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는 일도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수용소에서 해방된 뒤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 아, 이 사람은 날 숨겨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쉽게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벨라 아이젠버그는 그녀의 삶을 취재하던 작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 친구를 사귈 때마다 속으로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날 끝까지 숨겨줄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내 나이가 됐을 때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곁에 두고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반대로 당신이 실종이 되든 죽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유명하든 난 전혀 신경 안 써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니까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한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그대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길, 그리고 내 자신을 연단하고 또 그런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8장 24절 말씀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어노인팅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의 비밀을 지켜줄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두 개의 질문에 모두 예 라고 대답하는 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질문에만 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근데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누군가에게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배신하지 않는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잠언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함께 따라 부르셨죠?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람 월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 잠언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삶에서 경험했는데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해주는 친구.

형제보다 친밀한 그 친구가 있음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아보시고요. 그런 친구를 떠올려보세요. 아무도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마통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친구죠. 그런 친구 제 주변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결국에는 그런 친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군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멋지고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적 있으신가요? 따뜻한 음성으로 조심스레 건넨다 하더라도 때론 그 말로 인해 누군가는 평생을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조언하는 일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용기와 축복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원래 부의 서로의 교치되어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섬김과 용납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쉬르의 블레싱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휘트니 휴스턴과 CC 와이넌스의 카운트 온 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리즈너스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강명식의 헤이븐 메들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하은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유효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주리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라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크리스 에이스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여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는 누가 쥐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키를 내가 쥐고 있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결정하고 꿈꾸고 또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 사상이죠. 하지만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에게 서원하고 가장 큰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하죠. 즉 내 인생의 키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기쁜 생활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전해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내 삶은 주의 것이 됩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지,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야만 해 라고 생각하다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입니다. 내 삶을 또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가 아니라 그 반

반대의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신앙 간증, 탈북민분들의 신앙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들 그리고 청취 소감뿐만 아니라 북녘 땅에 계신 영혼들에게 보내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운 탈북민 분들, 북향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통일민, 통일을 위해서 먼저 와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민족, 통일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이 한국에

0: 오기까지 한국교회의 섬김과 또 나눔으로 지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고 또 탈북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분들, 북향민, 이 통일민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들이 참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그분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자매님의 이야기 살펴보실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이 자매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 철야 예배에서 함께 은혜 나눠주신 한유미 자매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제가 중국에서 팔려가지 못하고 남들이 그렇게 시집 잘 간다는 시집도 못 가고 중국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북한에 어머니한테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내 이제는 식당에서 일 조금 했으니까 그 300원씩도 한 3개월을 모았어요. 900원 한 1000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북한에 보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무슨 너는 정신 나간 소리 아니니? 여기 오면 아이 된다. 네 가고 나서 선거했는데 너는 행방불명으로 해가지고 오면 아이 된다. 네 저기 아래 동네 가라 해서 1000원씩이나 모았다니까. 내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오지 말래요. 그거 가지고 여비로 해가지고 차비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국 어떻게 갑니까? 해가지고 할머니가 네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다음 해에 한국으로 갔대요. 할머니 연락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야, 북한에서 연락이 더 빨라요. 그래서 북한에서 연락처 받고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다른 여성분들처럼 어떻게 시집가서 맞아대거나 노동만 하거나 또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일찍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저는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살기 편하니까 또 기도를 소홀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다가 어디 아프거나 뭐 하면은 또 번질하게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고 한국행에 가야 된다 하니까 얼마나 그게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야, 이 남자 손을 가는구나, 이 생각에 이거는 잡히면은 종신이구나, 나 이제 못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2004년도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또 하나님을 또 막 찾았잖아요. 막 찾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우리 29명이 국제 학교로 들어가서 인권으로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사관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북한 분들 중에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4명이 있더라고요, 저까지. 그 29명 중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 영사관에서 예배도 드려도 된다 하니까 교회에서 살다 오신 분 중에 나이 있으신 분은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그 항상 그분이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별명이 목사였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고 저는 이제 찬양을 인도했어요. 찬양이 거의 오락회처럼 했어요. 이제 박수도 치고, 그리고 제가 또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잘 못 부르는데 이제 다 같이 부르면 내 목소리가 죽잖아요. 잘 티가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무사히 와서 부산에 저는 집을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또 한국에 나오니까 또 세상 유혹에 또 빠져가지고 또 교회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또 한참 살다가, 제가 재혼이에요. 애기 낳고 살다가 좀 사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 두 명을 키운다는 게. 그래가지고 말이 좀 그때 힘들어가지고 또 매달렸어요,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제 기도 제목이 그냥, 저는 잠언의 4장 2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든 지킬 것 많은 중에 네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힘들 때 그 말씀이 너무 딱 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중국에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

0: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는 가야 되니까 계속 나는 밀어달라고. 캐 부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찬양 있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 또 열심히 부르다가 아기 낳고 혼자 애 둘을 키우면서 살때그 잠언의 말씀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너무 자유롭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마음의 기둥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은 어느새 어떻게 그 많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유혹이든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딱 생각해서 아, 이 말씀이 나한테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딱 잡아가지고 정말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할 때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참 좋은 사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있으니까 항상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늘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제가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도우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재혼을 해가지고요. 이제 셋째를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가정만큼은 제가 바르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끔 노력하면서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행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굉장히 불행했어요. 저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잡혀 나가가지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똥 주우러도 다니고 그러니까 맞아대는 게 예를 들면 구루마 끄는데 빨리 못 간다고 이가나 빨리 끌어라고 이렇게 맞아대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도 맞아대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인간의 그 존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다 짓밟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어린 시절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돈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냥 다 내가 노력하면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인상도 펴지고 예쁘단 소리 많이 듣고, 너무 밝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는 정말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게첫 번째, 너무 잘한 거고요. 제가 하나님 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거 자체가 기적이어서 북한에도, 저같이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또 저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탈북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제가 한국에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저는 그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먹고 살면은 돼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생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아, 나이 40에 무슨 성공, 앞으로 성공할 일이 많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살아온 거를 보면은, 야, 유미야, 너잘 살았다. 너잘 살아오고, 그래도 네가 어떻게 살던 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항상 따르고 하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저는 많이 깨닫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 대한민국에서 정말 모범적인 탈북민으로, 모범적인 탈북민 크리스천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유미 자매님.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유미 자매님의 그 삶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북향민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비전을 갖고 복음 통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줄인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가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재확인하고 영변과 강선 등에서 이어지는 핵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재개 여부를 놓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오늘 22일 중동 6개 나라 지도자들과 만나 이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5주년을 맞은 가운데 후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주민들에게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풍계리에서 이뤄진 반복적인 핵실험이 주변 안반을 손상시키고 기존 단층을 다시 움직이게 해 2027년 6차 핵실험 이후 지진 활동이 수년 동안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흥과 해산의 돈주들 사이에서 화면과 무선 마이크가 달린 일체형 증폭기가 인기를 끄는 반면에 형편이 어려운 주민

은 기존 스피커마저 팔아 생활비에 보태는 등 소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집도의와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수술기구 전달과 내시경 조작 등을 나눠 수행하는 수술 보조 시스템을 처음 공개하고 2029년 임상시험을 목표로 개발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해외 16개 나라 소비자 조사에서 해외 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이 한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60%를 넘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궁궐과 미술관, 한강 등에서 야간 문화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기존 공간의 운영 시간을 늘려 관광과 소비를 키우는 야간 경제가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회원국들이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70차 정기총회에서 관련 결의를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결의는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 가동 정황, 평산 우라늄 광산과 정년 공장의 활동 확대 등을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는데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영변 핵단지에서 추가 우라늄 농축시설이 확인됐고 강선 농축단지의 증축건물도 올해 초부터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며 비핵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다시 시작할지를 놓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향후 대응과 관련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는 오는 22일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걸프 지역 6개 국 지도자들과 만나 이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미국 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의 대규모 작전 재개에 대비해 중동에 배치된 현재 미군 병력 규모를 연말까지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이란 혁명수비대에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경제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5주년을 맞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남북한은 냉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35년 전 북한과 한국이 유엔에 가입했다며 한반도 전역의 주민들에게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유엔 가입 이후 국제 평화와 안보, 개발과 인권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도 세 차례 지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남북 동시 가입이 대결을 넘어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였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평화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풍계리에서 반복된 지하 핵실험이 주변 안반을 손상시키고 잠자던 단층까지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대와 중국 청두 이공대, 중국 과학원 등이 공동 연구팀은 한국과 중국에서 17년 동안 관측한 지진파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단기적인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장기간 관측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함흥과 해산의 돈주 계층 사이에서 화면과 무선 마이크가 달린 일체형 가정용 증폭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스피커에 TV나 별도의 기기를 연결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음악 재생과 노래 기능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12V 전원을 사용해 정전때도 차량용 배터리 등을 연결할 수 있고 전력 소비가 적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는 북한에서는 전기를 적게 쓰는지가 전자제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함흥에서 이 제품의 가격은 중국 돈 1,500에서 3,500위안, 우리 돈 약 30만에서 70만 원으로 북한 시장에 쌀 수백 킬로그램을 살 수 있는 금액인데요. 경제력이 있는 주민들은 스피커를 구입해 평소에도 음악과 노래를 즐기지만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스피커마저 중고로 팔아 생활비에 보태는 경우가 많다고 소식통을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경제력에 따라 소비와 여가 생활의 차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팀처럼 역할을 나눠 수술하는 수술 보조 시스템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최근 염소 간을 이용한 모의 담낭 절제술에서 집도의 한 명과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협업하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한 로봇은 의사의 음성 지시를 인식해 필요한 수술 기구를 찾아 건넸고 다른 로봇은 복강경 내시경을 움직이거나 조직을 잡아당겨 수술 부위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존 수술 로봇이 의사의 원격 조작을 받아 정밀한 수술을 수행하는 방식이라면 이번 로봇은 기존 수술실과 수술 기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간호사나 보조의사의 역할을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로봇이 수술 도구 5종을 집는 성공률은 100%,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성공률은 98.7%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직은 모의 수술을 통한 연구 단계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연구진은 안전성과 책임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2029년 담낭 절제술 등을 대상으로 첫 임상시험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해외 소비자 조사에서 한국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하고 싶은 국가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국의 성인 7,100명을 조사한 결과 해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37% 한국을 선호 국가로 꼽아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의료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자국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 수준과 국가 병원에 대한 신뢰 등이 많이 꼽혔습니다. 의료 관광이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61.2%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높아졌는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국 방문 의향이 높았고 진료 분야 가운데서는 피부과와 한의학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았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실제 외국인 환자 이용 실적이 아니라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국가별 시장 특성에 맞춰 해외 환자 유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미술관과 궁궐, 한강 등 기존 공간을 밤까지 활용해 관광과 소비를 늘리는 이른바 야간 경제가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경복궁 별빛 야행과 창덕궁 달빛 기행 같은 야간 프로그램은 예약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 미술관과 박물관도 운영 시간을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주요 문화시설을 금요일 밤까지 개방하거나 도심 야경을 즐기며 달리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야간 문화 행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연구원 조사에서는 서울 시민의 78.8%가 최근 1년 사이 야간 활동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대신 기존 공간의 운영 시간을 늘려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교통과 안전,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야간 콘텐츠를 늘리는 서울형 야간경제 구상을 내놓고 앞으로 5년간 야간 소비를 5조 원 추가로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합니다. 전문가들은 야간 경제가 단순히 늦게까지 문을 여는 것을 넘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 경험과 안전한 도시 환경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 19도, 서울과 수원, 강릉

0: 27도, 춘천은 15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8도, 춘천 27도, 강릉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 역시 온종일 화창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전주 18도, 청주와 광주 17도, 대전 16도, 세종 15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1도, 전주 30도, 청주 29도, 대전과 세종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와 제주도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과 제주 20도, 울산 18도, 대구 17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제주 28도, 부산과 울산은 27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온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개성 17도, 평양 15도, 신의주 14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개성 28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하루 동안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16도, 청진 1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제주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서해 중부와 제주도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대체로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후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2787 성도님 부산에서 문자 주셨고 또 5822 성도님은 대전에서 또 0079 성도님은 제주에서 문자를 가끔 남겨주셨어요. 또 이외에도 서울과 경기권에서도 또 강원도에서도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5052 성도님께서 전주에서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제가 새벽녘에 화장실을 가게 되거나 또는 일찍 잠에서 깨게 되면 항상 거실에 틀어져 있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왠지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북녘 성도들에게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북녘의 성도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북녘의 성도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또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도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에서 최장수 부부로 소문난 한 영국의 부부는 행복한 금슬의 비결을 미안해라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는 조금 어렵고 강력한 힘이 있는 말을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미안하다라는 용서의 말을 언제 가장 많이 하시나요? 그리고 자주 하고 계신가요? 북에서는 미안하다라는 이 말이 미안하다, 그리고 안 됐습니다라고, 잘못됐습니다라고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죠. 한 목사님께서 이와 관련해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최고 고수는 회개의 고수라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 중에서 가장 향기로운 말이 미안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사과의 자리에,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무엇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누가 네게 혐의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평할 일이 있으면 서로 참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오늘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할 수 있는 하루, 주님께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하루의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 마음과 함께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에서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노예 중에 큰 자는 노예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오늘 본문에는 말씀으로 첫 번째 대목을 친다고 같으면 섬기려면 죄를 버리라고 그랬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남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죄의 욕심 때문에 회사가 망가지는 적 많이 봤습니다. 그놈의 죄 왜 생겨가지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지 아담과 해와에게 책임을 추궁해 봐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 만날 수도 없고 추궁할 수도 없지만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무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죄는 법을 어기는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법, 인간의 법, 군대 가면 군대의 법, 회사에 가면 회사에 규칙 있는 것처럼 그 법을 어기면은 죄를 짓는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 두 번째로 죄는 모든 불의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 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됐죠.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1절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도 그냥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인, 유대나라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당한 사람 가서 보니까 절반 죽어 있더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 한 데나리온은 내놓고 만약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계산을 할 테니까 잘 좀 봐달라고 그러고 그 길을 떠납니다. 바쁜 사람이요. 여행 가기 위해서 지금 떠나고 있는데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자기 최선의 섬김을 남기고 갔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레위,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인의 1등 신앙인들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존경받고 자기 세네각에서 존경받고 마을에서 존경받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단, 당 강도 만난 사람 번쩍 만족하고 지나갔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향린교회였고요. 하나님 사랑은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테너 구균종 씨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이어서 올려드린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나눠봅니다.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0: 그때는 어릴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엄청 힘든 시간들이라고 생각돼요.
1: 북한 땅에는 그럼 언제까지 계셨던 거예요?
0: 2018년도까지 있었고요.
1: 네.
0: 네. 그때 권한의 행군은 지나고 그래도 그 여파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다들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요.
1: 또 어릴 적 기억 속에 고난의 행군 때의 그 모습들이 그래도 생생하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8년 전쯤에 북한에서 강을 건너셨는데 사실 황해도에서 강을 건너신 분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렇죠. 황해도에서는 오기가 힘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대부분 배를 타지 않으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양강도나 그런 함경북도를 거쳐서 오는 데서는 양강도로 갔다가 거기서 강을 넘게 되었어요.
1: 혼자 결단하시고 혼자 넘으신 거예요? 네. 브로커도 없이 강을 혹시 건너셨어요?
0: 브로커라고 그냥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 손을 타서 오긴 했었거든요.
1: 아, 겨울날 건너셨나요?
0: 네, 겨울이었어요. 눈이 왔어요. 저녁이었는데 어슬어슬해지고 눈도 오고 압록강이다 나니까 다 얼었거든요. 근데 얼음판이 매끄럽지가 않고 이렇게 울뚝불뚝했어요.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눈이 쌓여서 그거를 지금 건너는데 막 벌벌 기어서 엎드려가지고 기어서 건넜거든요. 그 국경 경비대 처소에서는 전지불 후레쉬로 막 불도 비치고 네 그걸 기어서 엄청 눈앞에 보이는 짧은 거리인데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렇게 어릴 적에 경험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황해도에서 보냈던 그 학창 시절 그리고 군 시절 또 강을 건널 때 그 모습들까지 북한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장면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곳에 정착하시고 나서 그 북한 땅을 정말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다시 바라보는 고향 땅은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저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이 너무 아깝고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1: 고향을 떠오르시면서 기도하실 때 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0: 지금 겨울이 돼서 추운데 북한은 솔직히 뗄 것도 없거든요.
1: 네.
0: 석탄도 모자라고 산에 나무도 없고 이 추운 겨울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또 나무는 다 해놓고 사는지 양식은 다 해놓고 사는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1: 그 추운 시기를 보내시고 추운 겨울날 건너가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때 그렇게 황해도에서 양강도를 거쳐서 가시기까지 결단하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0: 솔직히 황해도 쪽에서는 중국 간다는 걸 다 모르고 살아요.
1: 아.
0: 중국 간다는 걸 자체를 몰라요. 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우연히 양강도로 장사를 하게 됐어요. 가면서 양강도 가서 장사하다가 어쨌든 거기 지내고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나니까 중국 간다는 거예요. 야, 중국 가니? 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갔다 오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버니? 돈 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나도 갈까? 그냥 그렇게 결심해서 3일 만에 넘었거든요. 결심해서 3일 만에 넘고 정말 무슨 계획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넘었어요. 그냥 돈 벌겠다고.
1: 결단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0: 무슨 생각에 무슨 결심에 그렇게 넘었는지 저도 지금 가끔 생각해보면
1: 네.
0: 어떤 연기였지? 아마 알고는 또 넘었을 것 같지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그냥 넘었거든요.
1: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고향 땅을 못 가보신
0: 네 그쵸 사실은 그냥 돈 벌어서 가자 했었거든요 단순하게 네. 생각하고 근데 막상 중국에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그냥 중국에 살면서 소식을 보내자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1: 네, 그렇게 중국 땅에 건너가서는 친척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0: 그쵸.
1: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먼저 만나셨던 분이 혹시 누구셨어요?
0: 저희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역시 북한 분이었어요. 네, 그분이 집이 심령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0: 뭐 솔직히 저희도 갈 때는 돈 벌어서 간다 하고 생각은 하지만 짐작은 하거든요. 팔려 간다는 거를. 네. 어쨌든 뭐 이제는 그 땅에 들어섰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중국의 남쪽에 그 호남 허백이라는 데 있거든요. 허백성,
1: 네.
0: 하북성. 네, 거기로 팔려간 거예요.
1: 가셨을 때 거기는 그러면은 한국어, 우리말을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골짜기였을 것
0: 그쵸.
1: 같은데요.
0: 몽땅 다 중국 사람들이고 아예 우리하고 언어가 통하지도 않죠.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1: 근데 거기서 그러면 한 5년 이상을 머물다가
0: 아니요.
1: 오셨어요.
0: 거기 허백에서는 반년 살았어요. 반년 동안 집에서 그냥 그때 제일 많이 본게 한국 드라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1: 네.
0: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찾아보면 밑에 자막이 나와요. 그런 그거 보면서 한국말은 이렇게 하고 중국말 자막은 이렇게 쓰느나 그걸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다 익힌 거예요. 그리고 억편 하나 넣고 거기서 글자
1: 세상에.
0: 생긴 대로 그냥 모양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이 글자는 이런 뜻이구나 하고 혼자서 습득을 하는 거죠.
1: 이게 중국어를 읽고 하는 게 듣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들었어요.
0: 네.
1: 근데 그 문자부터 먼저
0: 네, 맞아요.
1: 익히셨어요?
0: 네.
1: 진짜
0: 글자부터 익혔어요.
1: 저는 이렇게 그 외지에 가서 책한권 읽는 것도 아닌데 생활 중국어를 익혀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0: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1: 근데 그렇게 중국에서 계실 때 보통 아무도 없는 골짜기에서 뭔가 혼자 계실 때 같은 고향 분들을 그곳에서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0: 그쵸.
1: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 다니는 어떤 현지 교인분들을 만나는 분도 더러 계시던데
0: 근데
1: 네.
0: 그런 교회는 아마 동북 쪽이나 이런 연변 가까운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갔던 데는 교회 자체도 없었고, 중국 사람들 자체가 또 교회를 모르다 나니까, 네, 거기서 또 탈북민들을 구출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의심이 많아서,
1: 네.
0: 에이, 설마, 뭐 때문에? 왜? 이렇게 의심을 먼저 하게 되니까 믿지 않거든요.
1: 그러면 그래도 지금은 오시는 길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0: 그쵸.
1: 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1: 그렇게 지금 또 남한 정착 한달 차에 접어들고 계시는 우리 한나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지내시다가 양강도를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까지 발을 딛게 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중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던 여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이야기들, 어떻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은혜의 간증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한 정착 한달 차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강한나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하루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0: 이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새벽 4시의 문을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열어볼 텐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아버지가 이제 서영 라디오를 구에다가 듣게 됐는데 극동방송이 제일 잘 들려서 잘 나오니까 일단은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빠져드는 거죠.
1: 밤 12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2: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3: 이 방송을 들었기에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야 될 용기를 내셨고 10년 넘게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이 탈북의 꿈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그 라디오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북에서도 제가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게 돼요. 잡히면 죽지. 당연히 죽게 되지만 그들은 그거를 다 잊어버려요. 듣게 돼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자유에 대한 갈망은 역시 못 막는구나. 네.
5: 모든 사람이 다이트게 말합니다. 혀를 장난 사람은 길러 야베스 사람.
6: 라디오를 통해 들었던 바깥 세상의 이야기는 나의 갈망을 채워주었고, 라디오를 통해 나왔던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은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그 가운데 오늘은 양강도 회산에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라디오를 청취한 이소라 자매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외부 정보와 외부 방송에 대한 단속이 날로 심해지는 북한 땅. 하지만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더 귀 기울이고 더 시선을 두고 더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렇게 양강도 회산에서 10년 이상 라디오 단속을 피해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소라 집사님 오늘 자리로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7: 안녕하세요. 네. 양강도 회산에서 온 이소라입니다.
6: 네, 우리 남과 북의 고향 땅에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또 오랜만에 건네는 목소리로 건네는 인사잖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7: 안녕하세요. 정말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오랫동안 이제 되었고요. 아, 10년 되었네요. 10년 좀 남아됐고요. 참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백두산이 보였어요.
6: 더 고향 땅이 그리워질 수 있는 또 계절인 것 같기도 해요. 극동방송을 또 고향 땅에서 10년 이상 청취하셨다고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 들으신 거죠?
7: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한국의 라디오를 들은 것은 17살 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궁금하고 되게 이제 그런 게 새로운 것에 민감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북한에도 이제 녹음기가 있어요. 그때는 라디오가 이제 따로 없었고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 라디오 그 주파수를 그 돌리지 못하게 피대를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 그 경찰에서 이제 봉인 딱 주는 그 봉인표를 붙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봉인표를 붙였는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왜 듣지 말라고 이렇게 여기를 붙이지 하고서 제가 사실은 조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드라이브로 뒤를 풀었습니다. 이제 풀고 그 피대를 맞췄습니다. 돌리다 보니 일본 말도 들려요. 그리고 러시아어도 들리고요.

0: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어, 뭐지? 했는데 우리 그 북한에도 그 예술영화, 조선예술영화 보면은 네. 그 뭐 남과 북이 군인들이 이제 막 전투하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거기에서 어, 한국 아나운서들이 이제 막 얘기하는 KBS 뭐 그런 거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게 KBS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너무 반가웠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또 얼마나 또 목소리가 또 너무 좋잖아요. 또.
1: 지금 선생님, 집사님처럼요.
0: 아, 예.
1: 그게 그러면은 17살 때라고 하셨으니까 몇 년도쯤인 거죠?
0: 아, 1995년이죠. 그러면 아, 그때가
1: 네. 고난행군이 막
0: 지금 시작
1: 네, 시작될 네, 쯤이에요. 될,
0: 처음 시작될 쯤이었고요. 그때는 중국에서 그 녹음기가 그때 많이 올 때입니다. 95년을 기점으로 6년, 7년 그때부터 중국에서 전자제품들이 북한으로 TV 같은 것도 막 중국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막 넘어올 때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녹음기를 구입을 했고요. 한국 라디오를 듣게 된 겁니다.
1: 그럼 그게 부모님께서 사오셨던 녹음기였을 텐데 네. 그걸 분해하고 이렇게 맞췄을 때 부모님한테 네. 어떻게 안 들키셨어요?
0: 아, 예.
1: 안 들키셨어요?
0: 안 들키고 이제 몰래 이불 속에서 들었어요. 예, 그거를 그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워낙에 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네. 때문에 진짜 제가 들은 거를 그때부터 들은 거를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1: 아. 근데 그렇게 몰래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1: 일본어가 들리고 러시아어가 들리고 네. 내가 간접적으로 접했던 남한 어투를 들었을 때 그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0: 아, 정말 그 세계로 가보고 싶었어요. 거리라든지 그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예, 정말 스스럼 없이 그 진실의 진솔한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뷰라든가 이런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를 들으면서 왜 우리는 우리 한 북한의 소설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영화 같은 것은 마음의 이런 소리를 마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없고 왜 전부가 다 꼭 짜여진 각본에 의한 너무 이제 감정이 없고 메마르고 이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 질려버리는 거죠, 사실은.
1: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네. 그 자유의 장에 대해서 받았던 소소한 충격이 있으셨나
0: 그렇죠.
1: 봐요.
0: 그렇죠. 예, 소소한, 어, 그, 네, 최진희 선생님의 그 사랑의 미로, 그거를 들었는데요. 그때 감정을 말을 하면은 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 어떻게 뭉클해진다? 네. 예, 그런 감정이잖아요.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에 빠져들어요, 사람이. 아, 왠지 기다려지고 계속 네. 듣고 싶고 이런 세계에서 좀 자신의 이제 진심의 목소리를 말해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1: 그럼 가장 처음 들었던 그 예. 남한의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기억이 나세요?
0: 아, 예. 그 KBS였어요. 이제 네. 예, 다양하고 많은 얘기들이 거기에서 나왔고요. 어,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 간의 얘기 예, 그런 것도 나오고 형제 간의 얘기 네. 형제들 간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가정사도 뭐 다사다난하잖아요. 어렵고 뭐 이런 것도 인간 생활 그대로 다 나왔던 네.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거부감이 안 들었어요. 예, 기다려지는 예.
1: 일상의 얘기를 나누는
0: 그렇죠.
1: 그런
0: 예.
1: 시간들을 처음 접하셨나 봐요.
0: 그렇죠. 예, 일상의 시간을 나누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좋았고요. 아,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극동 방송 이제 라디오였어요.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그때 2부였나 봐요. 근데 네. 이제 한국에 오니까 크리스마스 2부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런 말을 알았잖아요. 아,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이지?
1: 어, 예, 크리스마스가 그, 뭐지?
0: 예, 도대체 왜 네. 뭐지?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뭐지? 무슨 명절인데 이제 명절이라고 겨울이잖아요. 그때는 네. 이제 근데 이제 서울역 그 앞에 트리 큰 트리를 세웠나 봐요. 이제 그 트리를 말로 저는 듣는 거니까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애들이 즐겁게 그 밑에서 놀고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놀고
1: 사진 찍고
0: 이제 사진 찍고 선물들을 서로 이제 연인들이 아. 네.

0: 교환하는 선물들을 서로 싸들고 다니고 연인들이 서로 이제 목도리를 다 같이 커플로 하고 도대체 저거는 무슨 말이지? 정말 어. 이제 궁금증이 너무 많았어요.
1: 그 궁금증이 언제 해소되셨어요?
0: 어우, 그거야 뭐 한국에 와서 해소가 됐죠.
1: 크리스마스를 우리 지금 북한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 처음 들으시는 경우가 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1: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 땅에 오신 날이고
0: 오신 날이죠.
1: 이브가
0: 어식이 첫날.
1: 그래서 생일 파티처럼 네. 생일 축하 잔치처럼,
0: 잔치처럼.
1: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날 그 생일 전날도 같이 즐기고 생일날도 같이 즐기는
0: 즐기죠.
1: 그 시간을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극동방송까지 주파수를 맞추면서 들으시다가 그 초창기에 들으셨던 방송이 어, 일상에 대한 이야기, 가족, 친구, 그리고 극동방송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 외 방송 가운데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으세요?
0: 제가 책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을 좋아하고 이제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노작이나 네. 그 아시잖아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김씨 일가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 많고요. 저희들이 그 있다고 해도 북한에서 검증이 되고 그런 책들만 이제 북에서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외국 서적이나 이제 소설 같은 거는 접해 볼 수가 그쵸. 없어요. 예. 정말 저는 책에 관심이 많고 정말 누구한테서 책을 빌려오면 북에서는 이 책을 뭐 도서관에서 빌릴 수가 없어요. 보고 싶고 좀 재미나는 그런 책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빌려서 보고 했는데요. 그때 저는 밤을 패서 봤거든요. 내일까지 너한테 책을 이제 돌려줄게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 책을 그 안에 다 봐야 되잖아요. 밤새 그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아침에는 이제 돌려주게 이제 약속을 네. 했으니까. 근데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어떤 분이 도서관에 갔나 봐요.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그 보고 싶은 책을 그 도서관에 가서 구입을 하고 그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그거를 인터뷰에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아, 자기 본인이 보고 싶은 어떤 외국 서적이나 어떤 책이든지 도서관에 가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다니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가장 충격이 컸고요. 사실은 외부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들은 닦인 곳에서 이제 각긴 곳에서 사는 네. 사람들이니까 정말 그때 부러웠어요.
1: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나 봐요.
0: 그렇죠. 네. 네. 네.
1: 그게 참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남한에서는 소소하게 책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네. 내가 갈 수 있는 곳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네. 방송의 채널도 다 선택할 수 있지만 네. 북한에서는 다 숨죽여서 몰래 들으시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계셨던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상황 속에서 방송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자 24시간 이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극동 방송을 양강도 해산에서 1995년부터 탈북 직전까지 청취한 우리 이소라 자매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소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한민족의 대명절,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요? 추석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추수하고 거둔 것을 조상의 은덕으로 생각하여 조상에게 감사했던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절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좋다. 히브리어 말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좋았더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말은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8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7절 말씀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 잠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0: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추석 명절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 가족들은 더 나아가서 이웃을 온전히 감사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낸다 말이지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토록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풍성한 계절 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재기 대체로 맑고 화창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양강도와 함경도는 구름이 가득 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이 구름대는 글피 새벽까지 양강도와 함경도 지방을 중심으로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2도, 부산과 목포가 20도, 여수가 19도, 서울과 광주가 18도, 함흥과 대전이 17도로 보이고요. 대구가 16도, 평양과 개성, 강릉이 15도, 신의주와 춘천이 14도, 청진이 13도, 강계가 9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가 31도, 서울과 목포가 29도, 신의주와 개성, 대전과 대구, 여수, 제주가 2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춘천, 부산이 27도, 강릉 25도, 강계가 24도, 함흥과 해산이 23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복음의 여정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은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으시지요? 부자란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한 사람, 즉 부유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을 사거나 땅 투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되길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재산만이 많아야 부자라는 생각은 바꿀 수도 있지요. 예전부터 자식 부자, 친구 부자, 딸 부자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중요한 어떤 것이 많으면 충분히 부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이지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외에도 많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잠언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476장, 새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친구의 사업이 성공할 때 마음이 흐뭇하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자녀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자녀가 평범하게 성장하는 것에 감사하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노랫소리로 들린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모자라서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보다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진정 부자입니다.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죽음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자가 맞습니까? 부자의 기준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나의 마음에 있음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나누죠. 찬송가 473장, 새 찬송가 411장, 아, 내 맘 속에. 찬송가 343장, 새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두 곡의 찬송 이어 듣겠습니다.

기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본내는 시작되는 것이지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되는 욕심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번뇌한다면 이것은 정신적으로 모순된 작용을 일으키는 정신적인 혼란과 빈곤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소유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없습니다. 물질로 인한 모든 걱정과 고민, 근심이 주님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다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평안의 부자, 기쁨의 부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늘도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너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0: 공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중앙 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Judgment of God. 이 세상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심판에서는 면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심판함이 없느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딘가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요새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닌 것 같고 지옥에 대한 설교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좋은 서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고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심판, 심는 대로 걷는다고 했는데 때가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위로받으세요.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날이 온다. 말세. 전문가들이 뽑은 20세기의 20대 재앙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차 대전, Second World War. 8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것도 20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스탈린의 피로 숙청을 했는데 300만 명이 희생이 됐고 세계 1차 대전에 2천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소련의 제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때 방사선이 노출되어 4천 명이 죽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21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Korean War 300만 명이 죽었지요. 20세기에 흑사병과 에이즈 발병 확인을 했을 때 4,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캄보디아 킬링필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열 번째로 지구 온화와 엘니뇨 라니니아 네팔

것 같은데 1300명이 죽었는데 아직 500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11번째, 아프리카 대기근 때 100만 명이 아사를 했고 일본군 731부대가 인간 생체 시험을 했을 때 5000명이 죽었습니다. 런던 치명적인 스모그 닷새간 4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난징, 중국 난징에서 일본 사람들이 학살을 한 게 30만 명. 북한 식량 위기에 100만 명이 아사를 했고 관동 지진 때에 조선인 학살을 6천 명이 당했다고 합니다. 미군 베트남 고엽제 살포로 250만 명이 희생을 했고 아르헨티나 군사정권 추악한 전쟁 수만 명이 사망 실종을 했습니다. 미국의 맥카시 의원의 선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마지막으로 일본 미나마타 수은 중독으로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다 20세기에 일어난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합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는 세계 인구 3분지 1이 죽을 거라고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전염병, 지진, 에이즈, 화산 폭발 등으로 재앙의 사망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2100년서부터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8에서 6.4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죠. 해수면은 18에서 39cm까지 상승하고 태평양의 섬나라, 벵글라데시,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저지대 국가들은 다 침수의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아세아에서만 1억 명이 식량난을 겪고 세계 인구 절반이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기상재난과 물 부족, 환경난민, 이주 등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 3차 대전은 바로 이 물 때문에 10년 안에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의 예고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Judgment upon selfishness, 이기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번이라고 하는데 Once for all,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 단번에, 질질 끌건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천사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천사 계명성이 한 얘기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두 번이지요. 내가, 세 번이지요.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내가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다섯 번째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I, my, me. 나, 다섯 번 나왔어.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명성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자만,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계명성이 그냥 천사로 자기 임무를 마쳤으면은 지옥으로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내 마음에 아이에 이르기를 내가 아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마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극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사람이 내가 다섯 번. 한 번도 위험한데 다섯 번이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데서 좌정하리라. 그래서 계명성은 교만함으로서 말미암아 3분지 1에 천사들이 동요한 사람들이 다 땅에 떨어졌어.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시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시옵소서. 계명성. 천사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음부까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깊을수록 물은 조용히 흐른다고 했어요. 익은 변은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죠. 열매가 많이 맺은 가지는 낮게 늘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병에 물이 절반만 들어있으면 소리가 나지만은 물이 병에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은 입에서 말로 몸가짐에서 얼굴 표현으로 항상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은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가장 믿는 사람으로서 덕목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 최대 여객선 이름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타이타닉 호를 출항한 사건에 세계 사람들은 이목이 집중돼 있었어.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항해사는 해안 통제소에서 빙산을 주의하라고 하는 무전을 받게 됩니다. 딱딱딱딱 딱딱딱딱 무전을. 빙산이 내려오니까 조심하라. 긴급 타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해사는 거대한 타이타닉 호를 너무 신뢰하고 믿었던 나머지 선장에게는 보고도 하질 않았습니다. 급박한 통제소에서는 계속해서 무전을 보냅니다. 빙산을 주의하라, 빙산을 주의하라, 도도독독독, 도도독독독 했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번 귀를 기울일 만한데 타이타닉 호에는 점점 빙산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항해사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선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다군.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 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하겠습니까? 선장도 항해사에게 말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세 항해를 계속하게. 교만. 1912년 타이타닉 호 얘는 2,22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고 호화스러운 여객선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침몰을 하고 맙니다.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706명은 살았지만은 1,517명은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해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한번 타이타닉 물속으로 가라는 걸 영화에서 한번 봤어요. 사람들이 아우성이라 생명보드를 던져서 거기 타는 사람도 있고 나무 조각 하나 받아서 타는 사람이 있는데 갑판에서 지금 배가 기울어져서 물가로 가는데 파이어링 하는 사람들이 그날 뭐를 찬송을 했을까요? 내 주를 가 그 찬송을 하더라. 그러면서 다 물속으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 그 타수가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썼으면은 배머리를 돌렸으면은 빙산하고는 부닥치지 않았을 겁니다. 야, 우리 배가 어떤 배인데? 교만은 입에서 말로, 말에서 몸가짐으로, 몸가짐에서 얼굴에서 항상 나타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잽이라, 앞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애를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애는 물리치신다. 두 번째로 파니심은 징벌.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함으로 흑암에 가둬두신다 그랬어. 내 지위가 뭔가? 원로 목사지 뭐. 지키지 않고 그 원로 목사님의 자리를 떠나서 좀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천사들은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둔다 그랬어. 그러면 사탄들이 우리한테 와서 욕을 못할 거죠. 3분지 1의 천사가 사탄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다 그랬어. 지옥은 사탄과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지옥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그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갈 거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은 천당 가요. 지옥 가는 사람은 마귀를 쫓다가 간 거고 천사도 범죄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저지르고 어디가 도망가 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집통에 대한 심판. Judgment upon stubbornness.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살아가라고 그랬죠.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사기, 협잡에 대한 형벌, deception.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형벌을 받았죠. 그 첫째 아들은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성도들은 정직을 생활의 신조로 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기, 협잡에 대한 형벌 반드시 주신다고 했죠. 의심, 불신에 대한 형벌도 doubt.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으로 먹는 거는 죄다. 의심으로 사람 하는 것도 죄다. 그릇된 결단, wrong decision. 거기에도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죠.

아담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 나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봐. 아내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 남편한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을 텐데 아내가 주는 거니까 마지 못해서 그냥 먹은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 그걸 먹었죠. 그럼 자기 남편도 먹었죠. 그러면 파멸의 형벌. Man is a degradation. 정말 파멸. Degradation이라는 게 정말 헤어날 수 없는 파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로 알고 무학과 잎을 엮어 치마를 헤었더라. 하나님이 뭐 그 사람들이 숨어 있는지 몰라서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무 숲 속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해와 거기 있는 거 알지.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나무 숲에서 기어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번거로운 일을 왜 했겠어요? 그냥 너들 나가 회차리로 내쫓으면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짐승을 잡았을 때는 피를 흘린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 폴 장로님. 그 성경에 나와 하나님이 얘들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겼을 때는 피가 낭자했을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 사람이 지은 그 죄들은 용서를 받으면서 쫓겨나가서 첫 번째 애가 태어났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애들이 자라면서 큰 애가 둘째 아를 쳐 죽였어. 참 아담과 해와의 원죄가 지금도 우리 몸속에 흘러가고 있는데 찰스 다윈, 조셉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토플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하루의 죄를 몇 번이나 짓나 따져봤어.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칠 동안 죄가 될 만한 말, 행동, 생각 기록한 목사님은 너무나 많은 횟수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인데다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했음에도 50년을 기준해서 자기가 지은 죄가 1억 번을 졌대. 1억 번. 밀리언 타임. 1억 번을 죄를 졌대. 야, 죄 짓지 말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50년 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가 1억 번이래. 1억 번. 이건 누가 용서해 줄 수가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공로로 내가 그것만 믿음으로 믿으면 그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훗날 작곡한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가 만세반석 열리니 Rock of Ages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요. 그게 열릴 때 내가 들어가면 모든 죄를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죄 없는 의인이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 누가? 예수님 피 복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심판, Judgment of Sin,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once for all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그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 첫째로 무슨 죄를 예수님이 심판하실 건가? 불효의 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거라 그랬어. 참 하나님께서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이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않는 자식들이 있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부모님을 주셨나. 요즘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물질로 봉양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옷도 사드려야 되고 음식도 차려드려야 되고 필요한 것을 사다 드리는 것도 효도가 될 수 있지만은 그건 개나 고양이나 소나 돼지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요새 짐승들에게 옷도 입혀주더라. 봤어요? 인도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보도된 기사예요. 잘 들어보세요. 베르마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자식이 다섯 명이야. 자녀들이 많으니 노년기에 자녀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농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생활이 바빴고 아버지를 자주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져도 자녀들은 아버지의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 이름은 제끼. 사람들은 떠나도 제끼라고 하는 개는 떠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해도 제끼는 곁을 지켰습니다. 농부가 집에 돌아올 때 꼬리를 막 흔들으면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농부가 혼자 앉아 있으니 그 곁에 앉아 있는 게 제끼. 농부가 힘들고 외로울 때도 개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농부에게는 제끼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곁에 있어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농부는 유언장을 쓰게 됐어. 자녀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자신이 아끼던 제끼에게 재산 절반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아내에게 남겨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녀들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제끼는 마지막까지 자신 곁을 지켜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미 모든 불효는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를 잘 섬기는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벌을 또 주실 건가? 나태한 죄의 형벌.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학교에도 부지런해야 공부 잘하고 사업에도 부지런해야 사업이 잘 되고 자녀 키우는 일에도 부지런해야 잘 자랍니다. 유명한 기도의 거장 E.M. 바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태함이 우리의 가장 큰 죄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노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 The judgment of God, 믿는 사람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0: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Bible is the truth.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진리이기 때문에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받는 심판은 여러분들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놓으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왜? 여기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죄를 안 진 하나님의 의인같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심판을 면하게 될 겁니다. 기쁘게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쌍극동 방송 문화부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힘을 빼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운동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힘을 빼라는 말입니다. 손목에 힘을 빼라 하고 어깨에 힘을 빼라고 하죠. 힘을 빼야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목에 너무 힘을 주면 음이 제대로 안 나오니 목에서 힘을 빼라는 얘기를 들어요. 힘을 뺄 때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배울 때도 긴장할수록 팔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운전 강사가 이렇게 말하죠. 팔에 힘을 빼세요라고요. 자동차가 모래사장에 빠졌을 때 속도를 올리면 더 빠져듭니다. 힘을 받으면 올라갈 것 같지만 오히려 힘을 줄수록 더 깊숙이 빠져들어요. 이때는 타이어의 바람을 살짝 빼야 한다는군요. 몸에 힘을 빼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에도 힘을 빼야 할 때가 있어요. 내 고집에 힘을 뺄 때 새 힘을 얻습니다. 내 주장에 힘을 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비울 때 채워지고 나를 버려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나의 생각들을 다 빼고 비울 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안양 시립합창단입니다.

0: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성장을 위한 지혜로운 갈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와튼스쿨의 조직심리학 전문가 그랜트 교수에 따르면 사람 사이의 갈등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습니다. 둘째,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압박감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아무리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듣는다 해도 그대로 행동하는 순간 내 결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것 같기 때문에 갈등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다루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랜트 교수가 말한 갈등을 창조적으로 다루는 세 가지 생각입니다. 첫째, 갈등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작용을 한다. 둘째, 자기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셋째, 동의하기 싫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무조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지만 갈등이 싫어 주장을 숨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다룰 때 두려운 감정이 사라지고 건설적인 방법이 생겨납니다. 주님이 서로의 의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갈등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갈등이 생길 때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하게 하소서. 내게 발생한 필요한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해결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사상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김성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구원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었는데 그 죄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장 2절에 보면 구원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하게 된대요. 두 가지 단어예요. 화평과 즐거움.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 평화해요. 진정한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오면 다 평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면

의 즐거움이 일어나게 된대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또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화목제물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제 제사법들이 나오는데 그 제사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제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 두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한 사람이 무서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쳤던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처절한 회개기도, 회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처절하게 드리는 예배. 자, 이것이 바로 속죄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속죄제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밝을 것 같아요? 어두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이 속죄제 절차를 보면은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과 함께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선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그걸 어려운 용어로 전가라고 하죠.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면 이 동물을 이제 죽입니다. 그 각을 떠요. 털을 다 빼고 그리고 번제단에 그 제물을 올리고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왜? 내 죄가 이 양에게 갔다고 믿으니까 이 제물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속죄제의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제사입니다. 울면서 드리는 처절한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화목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화목제 하면은 요 단어 자체가 벌써 느낌이 어때요? 밝아요, 어두워요? 밝지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하나님은 사이가 좋아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화목해요. 너무 감사해요. 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은요, 이제 제물을 이제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태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털을 벗기고선, 그 다음에 각을 뜨고선, 이제 중요한 이제 부위는 이제 제사장에게 나중에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기는 이제 완전히 태우지 않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사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제사 드린 사람,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 거기서 수행했던 사람들이랑 함께 고기를 나눠서 먹었어요. 한마디로 직화 숯불구이. 여러분, 직화 숯불구이죠. 완전히 태우지 않고서 하나님께 바쳐줬다가 그거를 제사드린 이후에 그걸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 축제. 제사드리고 나서 함께 어울려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합니다, 평화합니다, 이걸 증명하는 거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화목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25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속죄제물입니까? 화목제물입니까?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이 문맥에서 속죄제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번제단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모든 피와 모든 걸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속죄제물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해주시는 그 정도의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관계입니다를 증명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0: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1: 우리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셨다.
0: 완전히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게끔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면서부터는 그의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 고난, 고난, 또 고난, 고난, 고난.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이 지금 경험하는 고난을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많이 갇혔대요.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신 분 있어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모두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고난이 전부 있어요. 여기 고난이 없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바울의 고난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고난을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기쁘다.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기쁘다? 고난받으면서도 화목하다 하나님과? 고난받으면서도 평화하다? 고난받으면서도 나는 즐겁다? 여러분 바울 이상한 사람입니까? 고난받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기쁘다, 그렇게 즐겁다, 화평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겠어요.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도대체 어디서 근원한 것인지.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선물이 바울 내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이미 우리 안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럼 차이점이 없어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고 기도해봤더니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선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선물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 느끼는 가치, 누리는 가치가 다르다.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울 내면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가득 가득 차 있었어요. 바울은 이걸 누리고 살았어요. 실제 현실에서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거기에 구원하는 자,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그의 내면 안에는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한 확신, 그 감격, 기대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천국에 내 상이 예비되어 있대요. 내가 지금 채찍 맞아서 고통 속에 있고 감옥 가서 괴로움 속에 있지만 이 고난의 삶도 끝난다. 결국 1년 후에 끝날지, 2년 후에 끝날지, 5년 안에 끝날지, 10년 안에 끝날지 모르지만 결국 끝난다. 그러면 나는 죽어도 눈을 딱 뜨면 하늘의 상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천국상이 내 앞에 딱 놓여져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어찌 내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영생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영생의 시작점이에요. 죽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

명이 첫날이에요. 시작 지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놀라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단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선물이 있어요. 그거를 누리세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선물의 가치는 1조 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선물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채찍맞는 고난도 이겨낸다니까요.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이 너무 크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누리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난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고난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옵니다. 고난, 즉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실천 첫 번째는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요.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인내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고난을 막 참아낸다라는 수동적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단어와 가장 근접한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오는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족.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주어진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자족의 의미입니다. 지금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자족의 의미고 인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건강한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아플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아플 때도 왜 아프지? 괴로워하지 말고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자족이고 이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왠지 아세요? 바울은 인생 가운데서 모든 걸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최고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의 집안이 부자였고 권력층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유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무슨 얘기예요? 그의 집안이 권력층 집안, 굉장한 집안이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아왔어요. 그리고 누릴 것 다 누려왔어요. 게다가 바울은요, 그 당시 이 유대교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문하에 있었던 최고의 학생이었습니다. 엘리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그를 지도층 인사로 키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부터는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배고팠어요. 굶주렸어요. 추웠어요. 헐벗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풍부에도 처해봤다. 비천에도 처해봤다.
돈도 있어 봤다, 돈도 없어 봤다, 건강도 해봤다, 건강하지 않아 봤다, 모든 상황을 견딘 결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은 자족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인내의 비결을 배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13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3절이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수험생의 용어로 바꾸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땡입니다. 땡.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내가 비천에도 처해봤다, 풍부에도 처해봤다, 돈도 많아봤다, 돈도 없어봤다, 성공도 해봤다, 실패도 해봤다. 그래서 나는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뜻입니다. 자족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성도,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연단입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물건에 있어서는 인정받은 품질을 뜻하고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품성, 단련된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캐릭터라고 나옵니다. 성품이라고 번역될 수 있죠. 여러분 이 성품은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성격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단련된 인격. 단련된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거죠. 그 성품을 갖추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연단을 갖추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또 우리의 원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속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소망입니다. 고난을 통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하고 즉 자족하고 그리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표현해요. 허용. 그냥 원하니까 받아라. 내가 너네 고난받길 원한다.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허용이라는 건요. 어쩔 수 없이 너네 삶에 필요가 있어서 내가 인정한다. 이게 허용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난이 필요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갖추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단련된 성품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 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자, 고난, 그 다음 뭐예요? 인내, 인내 자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연단, 그 다음 소망.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은 원래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뼛속까지 유교 집안인 저희 집안에 시집 오셔서 온 가족을 전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의 스토리를 제가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대학생 때 저희 아버지 방이 서재였는데요. 그 서재에 책들이 많이 꽂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다가 우연히 표지가 참 특이하고 글씨체가 특이한 제목을 보게 됐어요. 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책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뭔지 정말 우연히 꺼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 목차를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 있어요. 그게 저희 할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뭐지? 라고 읽어봤더니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간증 수기를 모집한 거예요. 간증. 그래서 간증 수기를 모집해가지고 그때 수상 받은 사람들의 간증문을 책으로 엮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그 기독교 방송국

한국에서 주최했던 진행했던 그 간증 수기 그 모음 그 공모전에서 저희 할머니가 대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들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때 수상한 사람들 그 내용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됐어요. 왜? 우리 가정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 가문에 시집을 오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가문은 어마어마한 유교 집안입니다. 지금도 할아버지 이제 형, 그다음 할아버지 동생 가문은요. 아직도 이갓 쓰고 막 이런 집안이에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 집안에 시집 오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으셨겠습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기독교의 기자만 나오면 소리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어렴풋이 기억나요. 막 기독교자, 교회자만 나오면 막 소리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막 험악한 말을 내뱉고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도 이 할머니는요, 어린 자녀들 손을 잡고서 몰래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리고 교회 갔다 오면은 또 할아버지의 폭언을 듣고, 그리고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할머니는 끝까지 이 아이들 데리고 교회 출석하고, 교회에 왔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할머니가 두 가지의 기도를 하셨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온 가족 예수 믿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남자들은 전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꿈 같은 기도죠. 그 당시에 뭐 믿는 사람도 없고 어린 애들 손잡고서 몰래 교회 다니고 있는 이 현실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온 가족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문의 남자들은 다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촌이 첫 번째로 실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어요. 저희의 삼촌이 굉장히 똑똑한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의료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서울대 다니면서 거기에 선교단체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을 한 거예요. 선교단체 학생 간사까지 할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캠퍼스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결단합니다. 나 목사 돼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원,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신학대학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그 똑똑한 아들, 의료계에 갈 아들이 갑자기 신학대학원 간다고 하니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근데도 이 삼촌은 그 핍박을 이겨내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삼촌이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군대를 갔지 못한 거예요. 군대를 아직 못간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1학년 마치고 군 휴학을 하고 이제 군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휴가 그 기간 때 저희 삼촌은요, 전도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첫 번째 휴가 나오셨을 때뭐 하셨어요? 보통 친구들 만나고 막 놀잖아요. 근데 저희 신실했던 저희 삼촌은요, 놀러 간게 아니라 자전거로 전도 여행을 간다고 한 거예요. 그 자전거 앞에 바구니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전도지를 가득 싣고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마다 내려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여행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는 완전히 난리가 났죠. 너는 무슨 휴가 나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지 무슨 전도여행인지 막 소리를 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삼촌은 꿋꿋하게 끝까지 나는 하루라도 전도를 쉬면 안 된다고. 난 예수 복음 전해야 된다고. 이 휴가 기간에 그 자전거로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다음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항 근처에서 밤에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에 쓰러져 있다가 새벽에 발견돼서 바로 포항 국군수도 통합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20일간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집안은 이제 풍비박산 나야 되죠. 그 할아버지가 어땠겠어요? 믿지 않는 그 할아버지. 완전 우리 집안은 이제 뭐 기독교 복음이고 자시고 다 끝났겠죠? 근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너무 잘하셨어요.

하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할머니는 인내하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더 잘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할머니가 성도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때 저희 삼촌이 식물인간 20일 있을 때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했거든. 매일 교회 모여서. 근데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들 더 위로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희 할머니가 성도들 오히려 위로하고 그러면서 인내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품 연단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용서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우리 할머니가 갖추게 돼서 더 품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전도왕이셨어요, 저 할머니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소망으로 나아가게끔, 그리고 할머니가 꿈꾸던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다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면, 몇 년 후에 저희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당시 큰아버지는 교편을 잡고 계셨어요.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하다가 자기가 동생의 꿈을 이루겠다고 교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그 다음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저희 교단의 한 교회 중견 목회자로 사역하시다가 그리고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지내다가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원래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인데 몸이 아프셔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대학원에 가기로 결단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25년간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고 지금은 원로 목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가 됐어요. 저는 고2 때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 저는 죽어도 목사 안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했는데 저 어떻게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저는 저희 할머니의 기도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희 사촌형 목사 됐죠. 사촌 매형 목사 됐죠. 남자는 전부 목사가 됐습니다. 놀랍게 그 소망을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결국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이제 모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신기록을 세웠어요. 어떤 신기록이냐? 최단기 장로가 됐습니다. 느지막히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셨는지 몰라요. 저희 이제 모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인데도 초고속으로 이제 안수집사되고 초고속으로 바로바로 장로가 돼서 최단기 역사로 장로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원로장로로 또 기도의 아버지로 사시다가 그리고 얼마 전 아닙니다. 10년 전쯤에 이제 오래 사셨어요. 장수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 넘어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신앙인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온산로에 위치한 사상교회 지난주의 설교 말씀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김성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303-9944번 사상교회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호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전성교회 윤인선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도체와 조선, 국방과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세대와 이념, 남과 북, 동과 서로 갈라진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서로를 품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이 복음으로 물들고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 3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경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56편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네,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요즘 세상에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망설일 때가 있고 내 생각과 상황 때문에 선뜻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오늘 아주 특별한 이 아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연평안 이찬미의 보이지 않아도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경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보이지 않아도 첫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성경에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익숙한 곳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길을 나서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이유를 다 이해한 뒤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죠. 또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은요, 순간에 찰나 고민했던 아브라함을 질책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까지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도 아시면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 말씀하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요. 이 아침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맞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손을 맞잡는 아주 특별한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은 믿음이라고 보내주세요. 믿음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 제가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그 손을 맞잡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하신 후에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함께 선포하시면서 이 아침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먼저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이 마음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맞잡고 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 이 아침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그 마음 고백해볼까요? 여러분들의 문자 그리고 믿음의 고백 결단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어윈팅의 온천하 마음을 우러러 그리고 위클레시아의 주찬양 내 삶의 이유 두 곡의 찬양 준비했어요. 그 전에 아트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하고요. 찬양 함께 나눈 후에 오늘 화요일이죠. 말씀과 찬양 그리고 나눔이 있는 시간 메시지인 힘 시간으로 함께 할게요.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아침 하나님과 손을 만잡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마음 함께 선포하세요.

0: 아침을 열는 아트가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1: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과 부각 세트를,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브랜드 테틀리 차 세트를, 더 블레스문에서 화장품을, 이로다 식품에서 대게맛 간장을, 컬러로 완성한 니트의 미학 조셉앤 스테이시에서 가방을,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른 농장에서 자연 39 유정란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기업 베베 에스테틱에서 마사지 상품권을, 도심 속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원 카페 소영들에서 음료권을 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믿음의 기업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찬양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 아침, 묵상과 함께하는 찬양 나눔 시간, 메시지인 힘.

0: 네, 아주 특별한 아침 말씀 묵상과 함께 풍성한 찬양 그리고 우리의 나눔이 이어지는 시간이죠. 메시지인 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멋진 큰형님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도 멋진 큰형님들 그리스의 편지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한 분씩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이제 곧 추석 연휴입니다. 예, 넉넉하고 풍성한 추석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 단장 문지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 박인규 장로입니다.
4: 네,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 여섯고 집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진 큰 형님들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어떻게 저희 이제 2주 만에 인사드리는데 네. 네, 잘 지내셨는지요?
2: 네, 저희는 늘 뭐 찬양하러 다니니까.
0: 이번에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2: 네, 저희들이 대양제

0: 일교회와 네. 또 산돌교회 찬양집회를 저희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 다 부산에 있는 곳인데요.
1: 네네.
0: 대양제일교회는 뭐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정말 귀한 집회였고요.
1: 네.
0: 정말 산돌교회는 목사님부터 또 반주자들이 아주 그 수준이 높은
1: 네. 네.
0: 네. 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게 같이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요. 뭐 너무너무 좋았던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우리 장로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2: 저희 단장님 집회에 네. 안 좋은 집회는 없어요. 아니 그렇죠. 단장님이 은혜 받으시니까 저희 네. 단원들은 자연스럽게 네.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먼저 은혜 받으시니까 그 은혜가 네. 흘러넘쳐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2: 대양제일교회 때도 단장님 간증을 하시면서 네. 아니 평소에 잘 안 그러시는데 네. 갑자기 눈물 흘리셔가지고 또 저희 또 다른 데 다 울었잖아요.
1: 세상에. 네, 눈물과 은혜가 가득한 네. 이 집에 궁금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를 섭외하시면 됩니다.
2: 아, 그렇죠. 초청하시면 됩니다.
1: 네, 지금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교회도 와주세요라고 교회 이름 남겨주시면 우리 단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네. 연락하실 거죠?
0: 네. 반드시 갑니다.
2: 당연하죠.
0: 네. 일정에 따라서 갑니다. 네.
1: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멋진 큰형님들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번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집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3: 네, 앞서 단장님하고 장로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재방송이 되겠죠.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늘 찬양 사역의 현장에서 저희가 나가면은 은혜를 저희가 드리러 갔는데 돌아올 때는 늘 저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2: 더 큰 네. 은혜로 돌아오죠. 항상 네. 올 때는.
1: 맞습니다. 그 은혜 오늘도 가득 안고 오셨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그 은혜 속에 퐁당 빠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 분들과 함께 오늘 따뜻한 나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눔의 질문들 함께 받아보시고 또 함께 스스로 답해보시면서 이 시간 전파로 함께 누리는 목장 모임, 네. 순모임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그 저는 오늘 몸풀기 퀴즈 한번 드리면서 출발을 해보고자 하는데
2: 네.
1: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오늘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네. 우리 장로님께서 깜짝 발표를 하셨어요.
2: 네.
1: 어떤 발표를 하셨죠?
3: 두구두구두구
2: 극동에서 준비한 선물도 많잖아요.
1: 네네.
2: 근데 저희들도 이번에는 추석이니까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자 해서
1: 네.
2: 이번 방송 오늘 방송에만 네. 제가 커피 쿠폰 5장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1: 커피 쿠폰 5장
0: 네, 5장
1: 다섯 네. 분께 네. 커피 한 잔 아니죠?
2: 두 잔입니다.
1: 두 잔 네. 함께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 5장을 다섯 분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시면서 문자를 참여해 주시면 선물 받으실 후보로 올라가시고
2: 그렇죠.
1: 방송 종료와 함께 우리 장로님께서 직접 네. 쏴주실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오늘 열심히 참여해 보시고 선물 받으실 후보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문필기 퀴즈 한번 나눠드릴까요? 자,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2: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예수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0: 그 만남 이후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 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1: 그런데 물동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마리아, 2번 사마리아 여인, 과연 누구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수영특 카페 이용권은 저희 방송사에서 선물을 드리는 거고요.
2: 네.
1: 자, 이 중에 또 몇 분을 추첨해서 네. 우리 그레이스도의 편지 분들께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네.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이중으로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는데
2: 네.
1: 자, 힌트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0: 네, 이 사람은 남편이 다섯 명이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1: 맞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네. 여인이 참 네. 놀랬던 그렇죠. 장면이 나와있죠.
2: 답에 보면은 네. 다 마리아가 들어가요.
1: 네,
3: 그렇죠.
1: 네,
2: 근데 일단 높은 숫자 같아요.
1: 네, 일단 높은 숫자인 것 같다. 보기가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2: 그렇죠.
1: 높은 숫자인 것 같다. 자, 잘 들으시면서 정답 한번 보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너무나도 놀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남편이 여러 명이었던 여인입니다. 자, 1번 마리아, 2번 사마리아 여인.
2: 빨리 사라 마리아, 빨리 사라 마리아.
3: 글자 수가 많죠.
1: 네, 많습니다. 많은 것이 정답이에요. 자,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제 선물 받으실 후보 올라가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하세요. 저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양 준비했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정답 기다릴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 그리스도의 편지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몸풀기 퀴즈 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했어요. 정답 받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1419번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찬양 집회는 언제 어디에서 하시나요? 라고 네. 되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네.
0: 어디서 하시나요?
1: 네, 저희 지리산에 있는 모래교회란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2: 네, 추석 끝나고. 네.
0: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인 거죠? 돌아오는 주일.
2: 아니죠. 이번 주 추석이라서 아, 저희가 추석 연휴라서 네, 네네네, 가지를 못하고요. 또 10월 첫 주는 저희가 한 주 제가 교회 내 당회가 있어서 또 쉬고요. 네, 네, 네. 10월 둘째 주 지리산에 있는 모래교회에서 네. 저희가 집회가 있습니다.
1: 예, 셋째 주도 있습니다. 예, 셋째 주는 제4영로교회에서 네. 예, 찬양합니다.
0: 오, 그래요. 지금 네. 일단 지리산에 있는 모래교회에서도 있고 네. 일단 10월
1: 예, 셋째 주.
0: 셋째 주에는 예. 제4영도교회에서 예.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1419번님 한번 참고하시고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정답 한번 발표해 보면 좋겠어요. 자, 많은 분들 정답 살펴주셨는데, 자, 과연 오늘 퀴즈의 정답은 무엇인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세 분이 크게 숫자 몇 번 이렇게 외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1: 2번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0: 맞습니다. 네. 2번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갔던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6507번님, 0932번님, 그리고 6747번님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고, 7915번님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장로님의 힌트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신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2: 네, 사마리아인데 앞에 숫자 4자를 네, 4라고 보내주셨어요. 숫자로 사마리아 아줌마 시원하고 힘있는 목소리에 늘 힘 얻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사마리아
2: 네, 사마리아
0: 라고 네, 보내주셨고, 우리 3629번님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여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3: 네, 문제 중간에 정답 알고 있었는데 운전하면서 출근 중이라 잠시 정차하고 정답 보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0: 네. 네. 지금 출근길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네. 문자를 보내실 때는 꼭 정차하신 후에 안전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5763번님 또 2423번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응원의 말씀도 나눠주셨고, 0932번님은요 멋진 큰형님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반가워요. 목소리에 은혜에 힘이 느껴집니다. 힘 받습니다 라고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답 이렇게 저희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먼저
2: 일단은 한 분부터 하고. 먼저 네. 좀 발표해 볼까요?
0: 좋습니다.
2: 네.
0: 자, 과연 누구? 어느 분께서 받으실까요?
2: 네, 5840번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축하합니다.
0: 네. 5840번님께 커피 쿠폰 쏩니다. 자, 방송 후에 바로 우리 장로님께서 보내드릴 거예요.
2: 맞습니다.
0: 네. 자, 그래서 우리 5840번님 축하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문자 참여하시면 선물 받으실 후보로 올라가니까요. 이제 커피 쿠폰 4장 남았습니다. 4장.
2: 아니, 저는 네. 그 7278번님이 네.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되길 기도해 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정답도 네. 맞춰주셨고.
0: 맞아요.
2: 갑자기 꼭 커피 드시고 네, 힘든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우리 7278번님께도 드리고 싶어요.
0: 아, 네. 네. 네. 7278번님도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7097번님께서 네. 전화 보내시면서 너무 늦었나요?
1: 너무 늦었나요?
0: 아니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요. 네. 선물 받으실 후보로 올라가시고 확률도 높아지니까 계속 문자로 참여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 대해서 퀴즈를 드리면서 출발했는데, 오늘 주제가요. 네. 제가 이 주제를 한번 꼽아봤어요. 명절. 네. 가족과 복음을 나눈다면 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네.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만나는 게 너무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네, 네. 실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0: 사람에게는 조금 어려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뭐 제사를 지내는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1: 네. 네.
0: 또 이제 가족 모임 중에 나 이제 교회 가봐야 돼 하면은 또 뭐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또 갑자기 교회 간다고 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하지만 마음속 안에 이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네.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은 다 지금 가족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우리 여주사님은요?
2: 아, 저는 지금 우리 양가 가족분들이 네. 다 무교에다가 불교십니다.
0: 어허.
2: 유일하게 저희 그 아내랑
0: 네.
2: 저만 크리스찬이거든요.
0: 야, 자 그렇다면 우리 네. 어지사님께서 방금 말한 상황을 절실하게 느끼시고
1: 맞아요.
0: 네, 정말 현실적인데다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나는 세 가지 나눈 질문 함께 하면서
1: 네.
0: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의 나눔 질문들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힘 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나눔 질문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함께 받아보시고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런 대답을 하고 싶다라고 함께 고백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실제로 가족에게 신앙 이야기를 아마 나눠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이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단장님부터.
3: 네.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0: 맞아요.
3: 네.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1978년도에 제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0: 네.
3: 처음으로 제가 예수를 믿고 저희 집안의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저는 또 집안에 저희 큰 집이고
0: 네.
3: 또 제가 장손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뺨을 맞기도 하고
0: 아이고.
3: 뭐 3일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데
0: 네.
3: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1: 맞습니다.
3: 예, 먼저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고 또 어떤 집안의 문제가 있으면 저는 책임지는 모습,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제가 예, 30년 동안 제가 사실 기도했어요.
0: 네.
3: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82세 되는 해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 네. 기뻐서.
0: 그쵸.
3: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예수 믿고 우리가 4대가 지금 예수를 믿거든요.
0: 아멘.
3: 예. 제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지금 4대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0: 네.
3: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와 아내,
0: 네.
3: 그리고 저희 자녀들,
0: 자녀들.
3: 네. 그리고 우리 손녀까지.
0: 아멘.
3: 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되었거든요.
0: 네.
3: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멘. 네. 네, 먼저 복음을 직접적으로 말로 전하기 전에
1: 네.
0: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시간
1: 네.
0: 그리고 삶으로 먼저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말로 하기보다는
1: 네.
0: 삶으로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 그것이
1: 네.
0: 중요하다.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사실 저는 모태신앙 집안이고 아버지 어머니 다 믿고 계셔서 사실 가족에 대한 명절 때 되면 그런 뭐 특별한 느낌들을 못 받았거든요.
0: 네.
1: 이제 뭐 친척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있었지만 우리 단장님을 보면 우리 단장님이 불교 학생의 부회장까지 했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분이 또 아까 뭐 이야기하듯이 어머니 완강하셨거든요.
0: 네.
1: 그 집안에서 예수를 믿고 참 명절 때 되면 사실 제사 지낼 때 제사 안 지낸다고 뺨 맞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근데 꾸준히 놓치지 않았던 게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 단장님의 기도였던 것
2: 네,
1: 같아요.
2: 맞습니다.
1: 30년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 때문에 사실 기도가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0: 네.
1: 너무나 잘하는 정답이지만
0: 아멘.
1: 저도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아니 조심스럽게 아니라 확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

0: 좋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멘. 네, 우리 또 열사님. 열사님은 네.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인 입장에서 또 네.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저는 먼저 저 단장님께서 어머님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를 하셔가지고 마침내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0: 네.
2: 저는 그 말씀 한마디

0: 더 다가가기가 힘들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식구들 전부에게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표시까지 하면서 애틋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조금씩 이렇게 좀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1: 아멘.
0: 그러면서 계속 현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예. 그동안 남들이 잘하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잘하는 네. 그런 표현들 네. 참 뭐 힘든 순간에도 그래도 감사하지 네. 그리고 뭐 참 어려운 순간에도 그래도 우리가 네, 사랑을 고백하자
2: 네.
1: 그런 이런 고백들을 계속하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너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2: 네.
1: 라고 하면은 그때 또 살짝 정말 그 소금에 간치듯 네. 살짝 고금을 얹어서 이야기를 하고
0: 네.
1: 또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
0: 예.
1: 근데 저는 또 이제 이 단장님과 여지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선후배의 이야기가 네. 한 주제 안에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0: 네, 예,
1: 근데
0: 예.
1: 또 이제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면서 30년 동안 어머니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네. 이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지사님에게 현재 진행형이지만
0: 그럼요.
1: 단장님의 얘기가 큰 도전이 되는 거잖아요.
0: 네, 네, 네.
1: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뭐 40년, 50년째 지금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2: 네.
1: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심을
2: 아멘.
1: 우리는 네. 경험했고 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1: 포기하지 마시고
2: 네.
1: 또 만약에 지금 생각나시는 가족들이 있다면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0: 네.
1: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남겨주시면 우리 그리스의 편지분들이 정말 마음에 품고 이 추석 명절 때 간절히 기도하실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가족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질문.
2: 네. 비슷한 질문입니다.
0: 네.
2: 네. 근데 저는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이렇게 인내를 하면서 좀 이제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면 아마 가족 구원은 좀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정말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읽혀지는 거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정말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1: 네, 책임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것이 중요하다.
3: 맞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 하시는 모습 보면 늘 명절 때 되면 챙기시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챙기시거든요. 그런데 꾸준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한번 하면 금방 잊혀질 수밖에 없지만 꾸준함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기도를 일단 30년 했다는 것 자체도 꾸준하지만
0: 그럼요.
3: 그 가족들을 챙김에 있어서 사실 꾸준함과 성실함 같아요. 너무 조급하기보다 하나하나 한 단계 사실 씨를 뿌리게만 하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1: 아, 네.
3: 일단 우리가 먼저 뿌려놓고 조급하지 않게 계속 우리 여집사님 말처럼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1: 네.
2: 네. 그런데 가족 구원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1: 네.
2: 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아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내가 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0: 네.
1: 이제 그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증거이기
2: 맞습니다.
1: 때문에
2: 예.
3: 그렇죠.
1: 그래서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0: 네.
1: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여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저는 지금 저희 가정에 사랑의 씨앗을 지금 계속 뿌리고는 있지만 참 솔직히 좀 아쉽고 마음이 조급할 때도 좀 있거든요. 그래도 억지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또 찬양의 사역의 길을 오래 기다려 주셨으니까 저도 가족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1: 아멘.
0: 네. 네. 말은 조금 줄이고 기도는 조금 더 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맞아요. 네. 우리 사실 방금도 우리 겸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1: 네.
3: 단장님도 포기하지 않고

0: 30년 동안 기도하니까 그럼요. 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가족 뭐 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들 명절에 사실 전도하기 힘들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 추석에는 꼭 한번 말이라도 예수 믿읍시다라고 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멘.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명절 가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볼까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의 이름 한번 나눠주셔도 좋겠어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지 않은 가족 내가 전도하고 싶은 가족 지금 생각나는 가족의 그 이름 한번 나눠주시면서 축복한다 누구누구 사랑한다 누구누구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이름 함께 품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샵0933번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의 이름 함께 나눠주시고 잠시 후에 오늘 이 명절을 위한 기도 함께 나눌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도 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힘이라고 보내시면서 우리 생각나는 가족의 이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프티드의 찬양이죠. 주를 바라보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기도문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힘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가족의 이름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 그리스도의 편지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힘이라고 보내시면 잠시 후에 함께 나눌 결단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나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 지금 하나 둘씩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1: 네.
0: 지금 2707번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1: 네.
0: 모래교회가 산청 신등면에 있는 교회 맞나요?
2: 네,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곳에 작은 자형이 사시는데 불신자예요. 모래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책 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권했는데 그날 꼭 초청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1: 네.
0: 우리 2707번님 우리 자형분 번호 남겨주시면
1: 네.
0: 그리스도의 편지분들께서 연락하신다고.
1: 네, 저희가 모래교회랑 연락을 해서 꼭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0: 네.
1: 이 707번님도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1: 네.
0: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5763번님은요. 박옥년, 해숙, 준영,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사랑합니다. 라고 네. 이렇게 나눠주셨고
1: 네.
0: 1419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여치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3: 제주 사는 동생 가족 태구, 정화, 하은,

0: 주운 다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생각나는 가족들의 이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저희 이제 방송 마치기 전인데요. 저 오늘 기도문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세 가지 결단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문 준비했는데요. 우리 세 분께서 함께 나눠주실까요?
3: 가족을 만나기 전에 먼저 가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4: 예,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0: 하나님께서 가족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2: 네, 이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결단 기도문 나눕니다. 지금 결단 기도문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단 기도문 함께 나눌까요?
3: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명절에 만나게 될 가족들을 먼저 기도로 품게 해주세요.
4: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0: 우리의 작은 한마디와 따뜻한 성김을 통해 가족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3: 이번 명절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아멘.
2: 네, 이번 명절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는 귀한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커피 쿠폰 받을 두 분 마저 추첨할까요?
3: 네, 7097번님
2: 네,
3: 그리고 3629번님
2: 네,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 후에 바로 우리 장로님께서 커피 쿠폰 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결단 기도문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힘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짧게 한 분씩 인사 나눠주실까요?
4: 예, 저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3: 아멘. 네, 단장님의 말씀처럼 올 추석도 우리 뭐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에만 같아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이번 한가위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아멘. 네, 답변을 까먹었습니다. 네, 이번 추석 때 가족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아까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가족에게 이 사랑을 전한다면 참 아름다운 추석 명절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2: 아멘. 저 이 마음 전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치기 겸디 김겸 PD였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저희 아트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추석 특별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저희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치면서 마칠게요. 하나 둘 셋
5: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0: H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0: 쌤, 오늘 이 시간은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 회원들이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청년회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의 영을 좀 더 넓혀서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예컨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끝난 후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인 청년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너무나 자신만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은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부모님에게는 무엇보다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위를 맞이하여 그들의 딸이 행복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는 웃고 넘기기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풍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릴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기적인 기도를 넘어서는 이타적인 기도, 가장 순결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드리는 기도, 이것은 가장 고상한 기도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런 시대에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땅한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긍휼과 인내로 기도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은 멸망하지만 나는 살았구나. 안도의 숨을 쉬었을까요? 이제 때가 왔구나. 좋은 곳에 산다고 폼 잡던 놈들 맛 좀 봐라 라고 분을 풀 때가 온 것처럼 의기양양해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3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를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는 관계 없을지도 모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과 더불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퀸피스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기도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함과 동시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참된 기도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인식에 붙어서 출발됩니다. 인간에게 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간절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십시오. 티끌과 같은 나라도,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기 인식입니다. 티끌이란 단어는 먼지를 말합니다. 먼지와 같은 나, 우리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피조물로서의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가 이 인식을 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날마다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의식, 이것이 기도의 출발 선상이 되는 것입니다. 겸비한다는 것은 열등감과는 다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들 세상이 변화되겠는가? 이런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앞에 겸비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0: 하고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티끌과 같은 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교만합니다. 왜입니까?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담대함입니다. 겸비한 태도로 그러나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 이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담대히 주님의 보좌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본문을 피상적으로만 본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인간적인 기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인간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기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던 도시와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단지 이 민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소서, 통일되게 해주소서 하는 정도의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고 자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런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 다음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23절에 구하고 있고, 또 25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로 그 땅을 역사하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가 개미를 연구한 내용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미는 근면과 성실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학자는 개미를 연구해 보니 실제로 개미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이 약20%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이 땅의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주님의 기대처럼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훗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민족을 위해서, 이 현실을 위해서 드려야 할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생각과 계획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의롭다함을 입은 내가 의인답게 살수 있도록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얼마나 필요한 기도입니까?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브라함은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를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의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망해도 좋다는 것인가? 그러나 좀더 주의 깊게 본문을 관찰해 보면 그의 기도 안에는 모든 소돔과 고모라 거민들을 위한 긍휼과 자비한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이것은 의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인을 보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매우 중요한 삶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악인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가문의 그 신앙 가문의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살다는 것은 냉혹한 정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정의, 긍휼 없는 정의는 정의 없는 사랑보다 훨씬 더 간악할 수 있습니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그 도성의 용서를 위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도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 근거하여 이 도성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역사 속에 이런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요청됩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인간의 의의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 인생의 참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네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십시오. 내 이웃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방황하면서도 회개 없이 살고 있는 이민족, 이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때야말로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 내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구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중보 기도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636-2086 문현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축의 부흥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가 10월 20일 화요일 부민교회에서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접수는 10월 3일 토요일까지이며 선착순 200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3846-0 021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 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 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양산 온누리교회에서 설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권호 목사님이 본문이 살아나는 내레티브 설교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386-009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이 9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부산 극동방송 방송사 사옥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방송 가족과 전파 선교사, 운영위원 등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7559-6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샵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밴쿠버 시온 성교합창단 지휘자 스테파니 정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찬양 대합창제로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140여 명이 이번 연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해 로얄 알버트 홀 프롬 프레즈에서 선보였던 곡을 소프라노 김영미 선생님과 함께 재연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부산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감사하며 올려드릴 찬양의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도 부산을 향해 곧 출발합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대한민국 최대의 찬양축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제35회 전국 찬양대 합창제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사전 신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합창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의 선물이 밀가루에서부터, 쌀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뭐, 정육색대에서 건강식품에서 이제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렇게 쭉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상품은 뭐, 모시고 받는 선물은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또 받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은 늘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 해에 수확을 한 사람들이 이제 수확을 다 마치고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서 소출을 다 거둔 뒤에 그곳에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자녀들과 종과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다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그것을 이제 다 알게 하고자 사람들 다 모아서 누구든지 다 오게 해서 받은 은혜를 다 나누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모였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털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초막절이라는 것은 수확을 다 마치고 나서 지키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작마당에는 그러니까 곡식이 쌓여 있을 것이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즙이 가득히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봄부터 땀 흘려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수고한 열매가 지금 눈앞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농부가 이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또 뽑아내고 물을 대고 그러면서 정성껏 가꾸어서 지금 이 수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농부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겠지만은 그러나 농부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농부가 햇빛을 비추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하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수확을 다 한 뒤에 일주일 동안 천막을 쳐서 초막을 쳐서 풀잎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초막을 엉성하게 지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 집도 있고 번듯한 집도 그리고 창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로 얼기덜기 설 건 이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초막절 일주일을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붕 사이로는 하늘이 보이고 밤이 되면 바람과 이슬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나서 굳이 이렇게 불편한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 풍성한 오늘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에 딱 들었으면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어떻습니까? 그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고 옷 한번 세탁하지 않아도 그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내일 먹을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날마다 먹이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자기라는 태양을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쫙 덮어주시고 밤에는 기온차가 심하니까 불기둥으로 또 쫙 덮어주시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날마다 먹여주시지만은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짓고 첫 소출이 딱 나오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달라진 것입니다. 만나는 끝나고 그들은 땅에서 나는 소출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늘에서 그냥 주셨지만 이제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을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40년 동안 먹었던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거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공급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땅에서 나는 소출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셨 주셨는데 지금은 그 방법이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일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방법들 말입니다. 예상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방법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참 내가 열심히 살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보면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내가 열심히 살았어. 여기까지 왔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아끼고 그리고 부지런히 그렇게 살았고 어려운 고비도 여러 차례 견뎌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위험한 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나를 붙드시고 우리 부부를 붙드시고 우리 자녀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까지 온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지난 시간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으며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어서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오지도 못하는 분들도 여럿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어렵고 또 일터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데 모든 것이 완벽해서 내 생각대로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견디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신 것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땅에서 거둔 소출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감사는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드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왔는지를 아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이 되면은 상을 풍성하게 차리고 그리고는 이제 같이 가족들과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물론 이 밥상을 대할 때 이 밥상을 차린 분에게, 수고한 분에게 감사를 표현해야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와 함께 이번 명절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자녀들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지켜주신 일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일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일들, 우리 자녀는 잘 모르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을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다 모여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자녀들도 이게 당연히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동일하게 올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명절에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사랑하죠 여러분. 이 한가위의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선물임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선물만 받고 선물만 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3살, 4살 되는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 아빠가 퇴근 때마다 장난감이나 뭐 작은 선물을 늘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빠가 선물을 사오니까 아빠 고마워, 아빠 뭐 이렇게 아빠를 쳐다보면서 고마워하다가 이게 반복되면은 이제 띵동하고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는 쳐다보지 않고 손만 쳐다봅니다. 오늘은 뭘 사왔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우리가 밥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모인 가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소출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족들을 다 돌보고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번 추석에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도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올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저녁에 이제 저녁밥 먹고 온 가족들이 테레비 앞에 모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에도 테레비 한 대밖에 없었고 채널도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온 식구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드라마가 전원일기 같은 거 있습니다. 전원일기 막 음악이 쫙 이제 시작한다고 나오기만 하면은 어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테레비 앞으로 모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김해 장례는 평범한 농촌 가정인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대식구가 살아가는데 드라마 내용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서운해하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것들이 드라마의 내용들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약속하고 자녀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부모님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드라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은 한 사람 이야기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연출하는 작가가 보면은 시어머니가 화를 낸다 그러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는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엌으로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며느리 얼굴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기 수고는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수고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운함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래 상처가 되어서 이게 아주 뭐 그냥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명절에는 이런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갇힌 집에 모여있지만 이제 거실에는 거실에서 보내는 명절과 부엌에서 보내는 명절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실에는 떡을 떼면서 그냥 웃음소리가 막 퍼지고 있는데 부엌에는 걸어 부딪히는 소리와 땀나는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은 편히 앉아가지고 그냥 거실에서 막 만든 음식 먹고 그래가지고 뭐 주로 뭐 송편 그런데 정말 음식을 만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부터 시장을 보고 또 가서 보고 해가지고 음식을 막 이렇게 땀을 벌벌 흘리면서 그 상에 올라갈 음식을 맨날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식사가 끝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수복하게 쌓여있는 이 그릇들도 다 씻어서 제자리에 또 다 넣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려면은 곁에 있는 사람의 수고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편히 앉아있는 동안 내가 가족들과 같이 그냥 편히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고 있는 동안 한 사람은 몇 사람은 그쪽에서 한쪽 구석에서 계속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은 말수가 아주 적은 가족이 있다면은 조용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랜만에 딱 이런 분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딱 만나면은 반드시 내 요 말을 해주리라. 반드시 이 충고를 하리라.
지금까지 벼르고 있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입을 닫으시고 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십시오. 충고부터 하기보다 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수고하면 다른 사람이 조금 더 편해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몰린 이 수고를 나누어 주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백부장 군대의 높은 직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요파에 지금 보내신 요파에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세 번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또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시면서 고넬료 가정에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넬료 혼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기 혼자 기다린 게 아니고 친척을 다 모으고 가까운 친구들을 싹다 모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혼자서 간직하려고 한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척들 다 모으고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3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모든 식구들, 친구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다 데리고 왔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추석에는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척들, 가족들이 다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옵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다 모아왔지만은 우리는 다 모아올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다 모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 자주 보지 못하는 가족들이 이제 명절이라고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담담하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듣습니다.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들려주면은 다 듣습니다. 담담하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기회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같이 함께 우리 예배 드릴까? 그래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면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전할 수가 있지만 그들을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다그 자리에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 그들을 예수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담하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참 특별한 로마 사람이었죠. 그 많은 로마 사람들 중에서 이 고넬료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구제하는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베드로 사로

0: 바울을 일부러 데리고 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였다 보았다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아주 선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선함과 그 경건함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법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사람, 천한 사람, 선한 사람 말이에요.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넬료 집에 들어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고넬료 가정에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가족이 우리 선한 행동을 보고 그래서 그들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할 때 그들을 이걸 깨닫게 하고 그것을 믿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설득을 잘해서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랬듯이 성령께서 믿게 만들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정마다 이런 크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이 또 지나가겠죠. 추석이 지나가면은 그렇게 많았던 음식들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함께했던 가족들도 다 사라집니다. 각자의 자리로 다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추억은 남습니다. 그날의 사랑은 다 남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 때 내민 손길, 그리고 함께 드린 기도, 함께 드린 예배, 그들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훗날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들이 그날 추석을 떠올릴 때마다 그날 정말 우리 따뜻했어. 그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꼈어. 그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이렇게 추억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추석 그 행복한 식탁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1-507-8844번 풍성한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양에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네. 작은 자를 섬기고픈 홍석진 목사입니다.
0: 네. 오늘 9월 22일 화요일 아침, 오늘 홍석진 목사님과 함께 어제에 이어서 공부할 책은 무슨 책일까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스무고개 퀴즈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무고개 다 하려면 방송이 끝날 때까지도 마치지 않을까.